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청 한마당 프로그램입니다. 내일은 가을이 시작된다는 24절기의 13번째 절기인 립수입니다. 입추가 되면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불고 따라서 농촌에서는 서서히 가을 차비를 시작하게 됩니다. 네, 그럼 먼저 길림시의 김봉화 씨가 사랑하는 남편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요청한 노래 장백별곡을 보내드립니다.

한국에 계시는 리에화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리에화 씨는 정든 고향을 떠나 한국에 간 지 5년이란 세월이 흘렀다고 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고향의 프로그램도 보고 위챗을 통해 그동안 연락이 없었던 동창들과 다시 만날 수 있다면서 비록 몸은 타향이 있지만 마음은 늘 고향에 있는 것처럼 하루하루가 즐겁다고 했습니다. 리에화 씨는 고향에 있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항상 건강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노래 고향산 기슭에서를 요청해왔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이번 순서에 보내드립니다.

0: 흥병강성 할빈시에서 근무하는 최명자 씨가 고향에 계시는 어머니를 그리면서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최명자 씨 어머니는 홀몸으로 온우이를 대학 공부까지 시키면서 많은 고생을 하셨답니다. 이제는 자식들이 다 제자리를 잡고 잘 살고 있으니 걱정 마시고 지금부터는 자식들의 효도를 많이 받으며 건강하시길 바란다면서 어머니께서 즐겨보시는 소품 토지보상금 문제를 요청해봤습니다. 네, 요청한 소품을 감상하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야, 이게 어디를 갔는가? 복돌아? 복돌아!
2: 엄마!
1: 엄마! 야, 너 어디를 정신없이 따라다니니?
2: 엄마,
1: 엄마, 엄마, 엄마 이 얼굴이 봐라, 무수가 이렇게 묻히니?
2: 아, 엄마 아침에 고구마 먹기 싶다 해서 내 밭에 가서 고구마를 굽어왔다. 엄마, 나도 빨리 먹어라.
1: 아우, 야, 야! 부르네, 뭐 언제 자꾸
2: 이 없다,
3: 엄마! 엄마!
2: 얘도 나왔구나! 반갑다!
3: 네, 반갑다! 먼저 좀 비켜라! 엄마!
1: 했어, 저 했어, 뜨겠다, 야. 어찌 나왔냐?
3: 야, 어째 왔겠어? 엄마, 밥 20밥 왔지?
2: 야, 너도야! 엄마 생일이거든, 야, 어떻게? 니도 엄마끔만 얼른 가서 그랬지?
1: 야, 야, 야! 누나하고 무슨 말 버릇이야? 어, 빨리 날려 들어갖고 얼굴을 씻어라.
2: 이렇다 씻습니다.
3: 엄마, 엄마, 응? 이번에 그 산지 두 고속철도 우리 집하고 밭을 밀고 지나간다는 게 정말이요?
1: 글쎄 석주님이 그랬더라.
3: 어머나 옳구나. 엄마 보상금이 몇 백만이 나온다네.
2: 야야야 너 아무리 나와도 내가 엄마는 아무데나 안 간다. 이제 봐라 고속철도 우리 집 앞하고 밭을 지나가다가 내가 그래서 이 몸을 그래서 텅 박아버리겠다.
3: 네 입이라 콕 막아라. 엄마 엄마들 그막에 자꾸 이렇게 변태지. 이거 저리 우리 집가 살기요. 야, 그래도 늙음하게서 딸집이 변하라고 좋지. 어떡해. 엄마, 오늘 말이 나왔던 바에 저리 우리 집 가기요. 내 엄마라도 멋있게.
1: 아이고, 야, 야.
2: 아이디, 아이디, 아무래도 못 간다.
3: 못 비켜라겠다.
2: 아이디, 다.
3: 야, 하고 지금 요때 딱 오니.
2: 어, 야, 엄마. 애니메 반갑다.
4: 어, 반갑다.
1: 오, 야. 어찌다냐.
2: 알았어. 아,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0: 어째 이렇겠습니까? 어머니,
1: 야.
0: 내 이 집에 며느리라서 어머니를 일찍 모셔야 되는데. 어머니, 아저씨요. 미안합니다. 아이고,
2: 어, 미안하, 엄마.
0: 똥마가 오늘 마시지 않고.
2: 싫으라고?
0: 모시지 않고.
2: 아, 엄마, 가죠. 엄마, 울지 가.
0: 안타까! 아니죠. 엄마는 내 모시겠어. 엄마, 울지 가죠.
2: 야, 엄마, 울지 가야 된다.
0: 야, 나 집이 편안하고 좋지. 엄마, 울지 가죠.
2: 야.
0: 엄마가
2: 야 말도 말라 이번에 고속 철로가서 엄마네 집하고 밭을 쫙 지나간 데서 엄마 멋이나 왔다 왜?
0: 아 동무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아이 그래 고속철도 어머니 집 앞하고 밭을 지나가면 모시고 아이 지나가면 아이 모시겠습니까? 아이 그렇습니까 고속철도
1: 야
0: 어머니 야 완전 온 머릿속에 고속철도밖에 없어
1: 왔다 야야 됐다 아이고 야 어찌나 왔다 빨리 날래 야. 날래 집에 들어와서 아이고
2: 예. 야
1: 밥이나 해먹자 날래 들어오나 나
0: 어머니
2: 야 너네 언제 설에 나이 어떻게 어느 언제 먹다 못 와가지고 와서 난리야
0: 야야 널 비치지 말라 시누이, 너는 이때까지 어머니 모시겠단 말이 없던 게 어째 또 부세를 모신다 그래요? 아 이번에 고속 내사 출가지 왜 있는 게 행님네 어떻게 처사라는가 보다 못해 하도 기가 막혀서 나서는 게지 아이 솔직하게 말해서 이때까지 말이 없던 게 행님네 우리 부세를 다 모시겠다 그 또 고속 철도 들어오니까 야! 좀 조용해라 멀미 난다
2: 응?
0: 그 고속 철도 들어오니까 그 보상비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오
3: 야 그런 석심이 없는 건 아닌데 그래도 어떻게 연로하시는 우리 시어머니로 이 시골에 혼자 계시게 하겠어
0: 엄마 어디 혼자요? 복돌이지? 응. 그래 뭐 엄마를 데려가면 계속 복돌이 놓치겠어
3: 세월사 진우 이제 그 뭐예요?
0: 뭐예요?
3: 동무
0: 하오.
3: 동무 야, 내 말이 맞지?
4: 아 그렇죠 여기 복돌아 응? 우리 집 가자
3: 동무
4: 어, 복돌아, 너로처럼 눈 아직 가라.
2: 응? 야, 너 그 집에 혼자였으며야. 야, 복돌이 진짜 든든하고 대단히 좋지.
3: 그렇겠고.
0: 야, 와는 고의 집을 생각써냐?
2: 야, 진짜 아이가 있다, 이씨. 가라. 집도 그 영 좋다.
0: 야,
2: 아이가 있다, 가라, 안 되겠니?
3: 가.
2: 이씨, 아이가 있다,
4: 아, 가라, 가.
3: 가.
2: 야, 여태는, 야, 손자, 골, 닭골, 야, 닭골. 야! 너네 눈치 자꾸 엄마가 나를 갈라놓으라 그래요?
3: 야,
2: 아, 무슨 소리야, 이게.
0: 妈你这，哥，妈，呀，哎，才马上说能干，哎呦，呀，哥，哎，你母孙说的呀，妈，我这边你，啊，就不，那就打不了，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爸
1: 하긴 글쎄 너네 집에 새 가구 들어올 때 낡은 가구들이 다 우리 집에 왔지.
2: 다 새 거 주택이 있어.
3: 시노이.
2: 이 사람 어디서 가지고
3: 시노이. 야? 쟤 그렇게 가, 말하면 사. 이 집을 지을 때 그래도 내 나라 이 집의 큰아들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삐쳤지 무슨.
1: 하긴 글쎄 일꾼들을 일을 시켜놓고 낚시질은 잘합대.
0: 엄마 그래.
3: 아 그리고 이때가
0: 저번에 그 농촌이었을 때
1: 됐어, 우리 나라가 됐다. 보상금인지 무슨겐지 이제 내 내려오면 있제야. 아들이고 딸이고 그치 내 똑같으게 30%씩 넣어놔주마.
3: 아가 어머 아들하고 딸이 어떻게 갔습니까?
0: 어쩌제? 아이 나는 뭐 엄마 배 아파 난 자식이 아니고 그래 전부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맞아 삼삼구 엄마 그럼 그 나머지 10%는 그것도 자식들이 똑같으게 나눠야 되네.
1: 그 10%는 내가 지자고 그랬다. 그래 애미는 그것도 못 가지냐?
3: 야 엄마 여기 10%만 가지겠습니까? 한 사람 25%씩 똑같게 넣어놔 가지시오.
2: 아이고 엄마 10%만 가지겠다는데 줄었지 뭐 똑같이 25% 가진다고.
3: 생각해보셨지? 한 사람 25%씩 가지고 어머니가 세월 우리 집에 딱 모셔 넣으면 25 곱하기 3 해보셔.
2: 25 곱하기 3?
0: 10입니다. 저 학교로 살레스이나 되겠다는 게 25 곱하기 3도 말은.
2: 내가 제가 모르겠니?
0: 얼마요?
2: 야 녹이야 25 곱하기 3 하면 65고 녹이 모르니 녹이 모르니?
0: 아는 게 그렇게 깝잘겠어.
2: 뭐들이 같은 것들이 25 곱하기 3이면 65야 75지.
0: 야야야야 니 어떻게 그거 알아?

0: 교수 신경이 나쁘지만 머리도 나쁜 거 아니네.
1: 자, 작년부터 서바 가기 싶어 하던 게 올해는 서바 보내 되겠어.
2: 서바 가기 시작합니다.
0: 서바? 서바 아이 간다.
3: 어째 가요?
0: 서바 가면 해님이처럼 사돈이 팔촌대 멋지니. 그래서 난 아이 간다. 예? 엄마가 죽겠다.
4: 박다리엄,
0: 어야, 쌍대사
4: 해님. 박다리엄, 오늘 이 집에 무슨 좋은 일이길래 형제분들이 몸다 모였습니다.
0: 누구야?
4: 반갑다. 저 박다리엄아, 이 관절 약속 없어. 모두 써보고 효과 너무 좋다 듣고만. 한번 써봅소.
2: 가슴 쌍다리. 아야, 잠깐만. 쏙주인이. 야, 집 공사기 바쁘겠는데 이 우리 엄마까지 다 챙겨주고. 야, 정말 저는 사람이 괜찮요.
4: 아이 누나, 아 우리 지가 뭐 남이요 뭐.
0: 야, 쌍돌아.
5: 아 저.
4: 야, 형님.
5: 쏙주인이.
4: 야.
5: 대단하오. 뭐. 혼자에 턱 올라가자마자부터 말에다 고속철로를 쫙 빼고. 능력이다, 능력이.
2: 대단하오, 대단해.
4: 형님에. 그 고속철도 어디 내놓는 게요?
0: 아, 그게 속전자동지.
2: 예, 너무
5: 되지.
2: 속주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4: 아,
2: 속주임 덕분에 어, 이상한 집 가지고 한 몇백만 벌게 됐어요.
6: 야이요.
2: 속주임, 이제 용기로움에 꼭 우리 집에 전화 주셔. 예?
5: 자, 오지 들러라.
4: 아야. 아니, 근데 어제 아직 못 들었는 모양이구만.
6: 무슨 거?
4: 아니, 그 원래는 그 고속철도, 그러니까 이 복도리네 집부터 이 바스까지 다 밀고 지나간다던 게 어? 마을서 쪽으로 지나간답대.
0: 쓰게?
6: 야, 어째
0: 했다. 야, 이봐.
4: 야.
0: 무슨 천공자 개코가 새끼다, 임마. 우지 지나간다는 게 서쪽으로 지나가.
6: 무슨 말이야?
4: 아, 그거 설계방을 그렇게 나온 거 아니, 내는 무슨 방법이소?
0: 야, 어째 방법이, 어째 방법입니까? 어? 이렇게 턱 막아서가지고, 고속도로는 서쪽으로 못 지나갑니다.
6: 동쪽으로 지나가야 됩니다.
0: 복도리니까 밭을 쫙 지나서 동쪽으로 지나가야
6: 됩니다.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 말이야.
0: 아, 힘내네, 누나.
6: 야. 야, 이게 아 때부터 동미라고는 우리 복돌이밖에 없는 게. 야,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해.
4: 아이 누나, 아이 그게 어떻게.
0: 야, 캐내서 말해. 빨리 말해라. 이렇다.
4: 야, 아 형님이, 아 그게 어디 내 가서 말해서 될 일이오.
6: 야, 말해봐라.
4: 빨리 가. 아,
1: 때부터 내
4: 차지. 엄마,
6: 야.
4: 그 관절 약속 보고 효과 좀 또 얘기를 하소.
6: 아니, 어째 가자고.
4: 예.
0: 야, 빨리 가라.
4: 야, 나는 지네 그 유석이 또 방화호림 검사 내려온데서 마저 나가야 되겠어.
6: 빨리 가.
0: 아이 말해도 된다.
1: 나한테 기억 나겠어, 저기.
0: 잘 됐다. 봐라, 내 이 몸으로 가서 확 막아버리겠다. 가라, 고속철도도 우리 집하고 봤도 못 지나가자, 그만이야. 자, 야, 이봐.
6: 야, 그게 또 얼마지, 니 아니.
0: 몇 백만이 왔다 갔다 한다, 이봐.
1: 야, 세상을 가자.
0: 또 왜 아무리 받아도 무슨 쓸모 있니? 형제 시간에 개처럼 싸우지 마, 하면서, 씨.
6: 세월!
2: 세월, 우리 어디 싸웠어냐? 신의 제 말해보.
6: 이 형님 말이 맞소. 야, 우리 어디 싸매지? 토론했지?
0: 싸매지!
1: 야, 그게 싸만 게다 토론이다, 토론. 진짜 싼가 토론 분간 못
2: 터져. 저, 우리 이렇게 형제들 간이 모이기도 쉽지 않은데, 모였던 바에 오늘 어머니 모시는 문제를 좀 토론해보는 게 어떻습니까, 아니, 여러분?
5: 예사 뭐 토론할 게 있어. 예. 어머니사 내 맞은 게 내 모셔야 되지.
2: 어째 그럴까? 아주 쇼. 어머니는 그렇지, 우리 모셔도 되는데,
5: 어.
2: 어머니는 세월이 같이, 세월이 같이 딱, 세월! 마시겠어. 동문에 어디까지 말했던가?
7: 세월이 같이 딱.
2: 어머니는 세월같이 딱 이 자리에서, 어? 이 집에서, 어. 어머니같이 딱 살겠다, 잖습니까? 야, 형님 말이 맞소. 아니, 오빠 좀 잘 생각해보고 말아오. 아이, 엄마 집 운신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저 복도리하고 둘이서 이 농촌에서 편안하게 살면 좋지.
6: 그렇지, 뭐. 아이, 국가에서 내려오는 토지 보석금에
2: 밭에서 나오는 임대료까지.
6: 한 천억까지도 나온다.
2: 야, 그 개무선 농촌에서 마음대로 살지.
6: 그렇지, 뭐.
2: 신호이. 어째 제가 내 생각을 똑 갔어.
6: 행진이.
2: 우리 참에 세월 어머니를 모신다는 각서를 써받을까?
6: 그게 좋겠어. 아, 내 엄마를 모셔올게.
2: 네, 알았어.
6: 엄마.
5: 아, 여보 무슨 각서까지.
2: 어머니 나무에 동무 얘기하셔.
5: 아, 여보 뭐 각서.
2: 동무.
5: 알았어.
2: 엄마. 잖아. 야.
5: 빨리.
2: 엄마 글쎄 나오겠어.
5: 빨리.
2: 야, 안 써 글쎄.
5: 안 써. 자, 안 써.
2: 어머니 앉으셔.
5: 안 써.
2: 야.
5: 저 엄마.
1: 우리 이제 저 형제들이 아주 저 친밀하게 토론했어.
2: 야.
1: 에, 토론한 결과 엄마하고 벅돌이 이 집에서 살기로 했어.
2: 야, 엄마, 우리는 그래서 하나도 안 미치겠어. 엄마하고 벅돌이 그래서 이 집을 팔겠어. 팔고 마음대로 하.
3: 저희 어머니 여기다 지상만 찍으면 됩니다.
1: 야, 뭐 지상까지 또 찍게.
3: 동무.
7: 내 이 지자 아이 찍어줘. 죽을 때까진 누기 집도 아이가.
0: 그러니까 여기다가 도자파이 하고 딱 지금 엄마가 내 계속 같이 산단 말이야.
3: 그러세쿠.
0: 야 엄마 아이 찍고 뭐하니. 자 빨리 찍어라.
7: 어, 야 야
4: 벅돌이 엄마.
1: 야 야
4: 형님 어제 형님 무슨 부자 됐어 부자 됐어.
1: 어? 어제
4: 그 유석이 말씀하는 게 말소 쪽으로 가면 과수원도 다치고 또 부상비도 엄청 나오게 되세요. 또 원래 계획대로 한다.
0: 지금 서쪽으로 아이 가고 동쪽으로.
4: 야 이놈의
0: 여보 우리 집 엄마를 집으로 쫙
7: 우리
0: 지나간다.
7: 우리 집으로 지나간다.
4: 예. 나는 지금 해야 돼. 그래 빨리 움직일 거야. 가겠어 그만.
7: 야, 야, 야.
0: 아니다. 고속철도 정말 우리 집하고 빠져 지나가 봐라. 내 정말 이 가슴을 막아버리겠다 내.
2: 아 재워이 저는 무슨 자꾸 막는다고 그래요. 아 지금 무슨 황길과요.
0: 응 황길과요. 어째 황길과인데 집도 고속철도 지나간다.
4: 아이 행대 없네.
7: 빨리 이거 이렇게 그래서 늙으면 죽었어 죽었어 이거. 오 이거 봐라. 이거 이거 떨어져서 자고 고춧가루라며. 이거 우리 며느리 좋아하는 웃기 생일이라며 못 잡아냈군. 이거 야들아 야들아 야들아.
0: 응 야 바이바이. 그러다 다시 오지 마라.
7: 웃지다 왔더니 시각도 못 먹고 가고.
0: 오지 마라 오지 마라.
8: 부모님의 자식 사랑은 아무리 퍼내도 마르지 않는 샘물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그 샘물을 마시기에 몸과 마음을 키웁니다. 도문 씨의 김혜란 씨는 부모님의 이러한 자식 사랑에 항상 고맙다면서 연로하신 부모님께서 오래오래 앉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노래 향수를 요청해왔습니다. 네, 김혜란 씨의 부모님께서 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북경에서 대학 공부를 하고 있는 리정혁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리정혁 씨는 넉넉치 않은 살림에서 달마다 생활비를 꼭꼭 붙여주시는 부모님께 항상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께서 아들이 금이 환영하는 그날까지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노래 그리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이번 순서에 보내드립니다.

춘천시에 살고 있는 리금자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리금자 씨의 동생은 얼마 전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답니다. 하지만 힘들 때 가족들과 친구들의 도움과 응원에 힘입어 지금은 기적적으로 건강이 많이 호전됐다면서 동생이 하루빨리 쾌차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노래 고두산 꽃양산을 요청해 왔습니다. 네, 교정한 노래를 이번 순서에 보내드립니다.

립투 때는 벼자라는 소리에 개가 짖는다는 속담처럼 립투 무렵이면 벼가 한창 자라는 시기라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일교차가 커지고 있는 요즘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노래 고향 꿈으로 오늘의 요청 한마당 프로그램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당신이 기쁠 때, 당신이 슬플 때 언제나 함께하는 여성 클럽이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성 클럽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성 클럽에서 인사 올리는 현국화입니다. 아침 햇살처럼 상큼한 에너지로 시작할 수 있는 이 시간.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여성 클럽이 여러분들의 아지트가 되길 바라봅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출발합니다.

네, 여성 클럽은 흑룡강성뿐만 아니라 전국 또는 지구촌 여러 곳곳에서 땀 흘리며 생애 가치를 창조하는 여성분들의 전화 인터뷰나 인터넷 편지 사연 또는 생활 수기 등 좋은 작품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우리 여성 클럽에 참여를 해주신 분이 계신데요. 바로 노래 요청인데요. 여성 클럽 위챗그룹의 김춘산님과 여성 클럽 위챗그룹의 박소님께서 같은 곡을 네, 요청하셨는데요. 바로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명곡이죠. 이 노래를 요청해 주셨는데요. 사실 김춘산님께서 저한테 음악 파일을 보내주셨는데요. 음악 동영상을 보내주셨는데요. 바로 린이 부른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서 여러 번 찾으려고 했지만 찾을 수가 없어서 그냥 보내드린 동영상을 녹음을 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원곡 가수 이진관 가수가 불렀더라고요. 1987년에.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이렇게 인기 몰이 중인 거 봐서는 정말 명곡이 맞죠? 그래서 먼저 시간상 관계로 린 가수가 부른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버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감상해 볼까요? 정말 심금을 울리는 그런 곡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인생은 미완성. 네, 오늘 만약 시간이 된다면 원곡 가수의 노래도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어제 이 노래를 준비하면서 순환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너무 큰 울림이 생기더라고요. 아마 진심을 담아서 부른 노래였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진심은 모든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그런 힘이 있죠. 우리의 인생은 미완성이라고 합니다. 서로 보살펴주고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주고 언제나 아름답게 사랑하면서 살아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인생은 미완성. 우리는 완성해 가려고 오늘도 이렇게 노력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나 봅니다. 네, 좋은 노래 요청해 주신 여성클럽 유채그룹의 김춘사님 그리고 박수호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참여로 우리 여성클럽이 더 풍요롭게 진행이 됩니다.

플로로그. 가을이면 열매들은 영그러 자연으로 돌아간다. 자연으로 돌아간 열매는 씨앗이란 이름으로 캄캄한 곳에서 체념의 시간들을 보낸다. 체념이라 했는가? 기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을 꿈꾸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깊은 사색에 묻히는 시간일 것이다. 나는 오늘의 우리 언어 문화의 격변하는 현실을 씨앗의 시간으로 간주하고 싶다. 짧디 짧은 사이에 나는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 11년 남짓한 동안 하루같이 달려온 나의 조선말 사랑 타이틀을 조만간에 내려야 하는가. 14회째로 되는 조선말 사랑 룡학협 전국수학생 시랑송 동화구연 경연을 앞두고 내가 제일 우려한 것이 2년 전까지만 해도 수백 명씩 참가하던 학생들이 얼마나 참가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었다. 10년 동안 룡학협 경연을 할 때마다 감동을 몰아오는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나면서 나는 희망을 봤고 내가 하는 일에 크나큰 자호감을 느끼지 않았던가. 어찌 아니라고 하랴. 2014년 처음으로 조선말 사랑 어린이 율동 동시 표현 동화 구연 무대를 마련했을 때였다. 많은 학부모들은 처음으로 아이들이 우리말로 즐기는 놀이를 보고 감개무량해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무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때 나는 룡정시 룡화수력수리발전유한회사 리금숙형리를 만났다. 아이를 데리고 참가한 그는 선뜻이 그 자리에서 2,000원의 현금을 내놓았다. 내가 처음으로 받아보는 거액이었다. 나는 그 돈으로 아이들의 경연을 조직할 의향을 밝혔다. 리경리는 또 3,000원을 보내주면서 경연을 조직하라고 힘을 실어주었다. 이렇게 시작한 룡학컵 소학생 조선말 사랑, 소학생 시랑송, 동화 구연 무대는 장장 10년 동안 이어졌다. 그 10년 동안 2,500여 명의 학생들이 이 무대에서 자신의 장기를 표현했다. 리금숙형리는 이 무대를 통해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민족의 자부심을 알고 우리 말, 우리 글을 계속 이어나가야만이 우리는 조상들에게 미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해마다 거액의 후원금을 보내줬다. 처음에는 연변의 학생들만 참가하던 것이 2017년부터는 동북 삼성의 학생들과 청도의 학생들이 참가하고 코로나 사태 이후로는 공간의 한계를 넘어선 온라인을 이용한 경연으로 돼 전국 각지로 확산되면서 연해와 대도시의 학생들이 참가하고 있다. 이 10년 남짓한 동안 우리의 아이들의 언어교육 플랫폼을 만들어가면서 목격한 언어교육의 급격한 변천사와 더불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이 글을 읽는 모든 독자들과 함께 탐색해 보려 한다. 아이들에게 조선말 사랑의 꿈을 심어주는 무대. 2018년부터 룡학컵은 시랑송

통, 동화 구연 등 화술 표현만 하던 때로부터 연변교육 출판사의 수학생 잡지와 아동세계 협력으로 쓰는 것을 결부해 진행했다. 말재주와 글쓰기 재주를 겸비한 언어의 쌍벽을 다 견고히 하는 룡학업 조선말 조선글 사랑표현대회로 부상해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쓴 동시와 작문을 발표하고 표현했다. 훌륭한 작품들은 시화를 만들어 아리랑 광장의 아리랑정에 전시해 문화 풍경을 만들어 오고 가는 길손들에게 문화의 향수를 안겨줬다. 지금도 다시 그때 학생들의 글을 보면 마음이 촉촉해진다. 아이들의 글에는 한 단락의 역사와 한 민족 군체의 정서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다. 몇 편을 발췌해서 소개해 올린다.

어느 날 나는 꿈에서 세종대왕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조선족 학교에서 공부하는 김이림 학생입니다. 저는 조선어문 공부를 아주 좋아합니다. 나의 말에 세종대왕 할아버지께서 물으셨습니다. 중국에서도 학교에서 조선글을 배우느냐? 네, 우리는 비록 중국에서 살지만 조선말을 하고 조선글을 쓰고 있습니다. 아침에가 세종대왕 할아버지처럼 나를 반겨줬습니다. 제일 과당은 조선어문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조선어를 잘 배우겠다고 결심하면서 조선어문 교과서를 펼쳤습니다. 연결시 건공수학교 김미림 학생의 은상수상작문 세종대왕 할아버지 고맙습니다에서 이 작문을 다시 보면서 나는 제발 중국에서 조선어문 과당이 한달락의 역사로 정말 되지 말고 계속 중화민족의 대가정 속에서 이어지는 훌륭한 민족정책의 모범으로 세계에 자랑 높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어찌 나만의 바람일까? 우리 모두의 바람이리라.

심양의 거궁에서 만난 만조고 문패를 보면서 만조고가 사라진 이야기를 통해 언어는 마치 민족의 등불과도 같다. 언어를 잃으면 민족의 등불은 오래가지 못하고 꺼질 것이다. 우리의 조선말은 우리 조상들이 아주 오랜 기간 자연과 소통하면서 만들어진 소리말이다. 세상의 모든 소리와 형태를 그대로 말할 수 있는 본땀말은 8천여 개나 돼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라고 한다. 이 말을 다 담을 수 있는 세종대왕이 만들어준 우리 글 조선글은 배우기 쉽고 읽기 쉽고 알기 쉬운 우수한 문자라고 한다. 이렇듯 훌륭한 언어 문자를 갖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이런 말과 글을 쓰는 나는 조선어의 주인, 자랑스러운 조선족이다. 연결

학생들의 사유는 선생님들의 지도에 따라 성숙해 간다. 조선어 사랑을 심어주는 조선어문 선생님들은 실로 령혼의 공정사 역할을 잘하고 있다. 배우고 읽기 쉬운 우리 조선글, 어성이 곱게 울리는 자음이래요. 그, 느, 드, 르, 무, 부, 스, 으, 즈, 츠, 크, 트, 푸, 흐. 햇빛처럼 빛나요. 밝게 빛나요. 배우고 읽기 쉬운 우리 조선글. 하늘, 땅, 사람이 좋다는 몸이래요.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 달빛으로 빛나요. 밝게 빛나요. 배우고 읽기 쉬운 우리 조선글. 세종대왕 할아버지 만들어주신 해와 달이 빛뿌리는 글자랍니다. 엄마, 아빠처럼 사랑하는 글이랍니다. 연길시 건공수학교 김연주 학생의 금상 수상작품 동시 조선글. 이외에도 조선말, 조선글을 배우게 하려고 연변으로 이사온 이야기며 중국말밖에 모르는 부모님께 우리말을 가르치는 나는 아빠의 선생님이 됐어요 하는 아이들의 이야기며 할머니의 사투리로 잠깐 소통장애를 겪는 세대 간의 언어 변천을 다룬 이야기며 많은 우리말 사랑을 실천하는 이야기들이 학생 잡지를 통해 또 문화의 창 십역화를 통해 감동을 전했다. 이 모든 것은 지금쯤 씨앗이 돼 자라나는 아이들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을 것이라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언어를 통해 물들여지는 문화. 언어 경연을 하다 보면 우리는 낯선 성씨들을 만난다. 왕씨, 박씨, 애씨, 갈씨, 요씨, 정씨, 하씨 등 성들이 신기롭게 안겨온다. 호기심에 가끔 민족을 물어보면 한족은 물론 만족, 회족, 지오, 뚱족도 있었다. 하나의 언어는 하나의 길이라고 한다. 아이들은 엄마가 이끄는 또 하나의 길을 따라 룡학컵 조선말 사랑 우리말 표현 대회에 참가한 것이다. 어떻게 보면 현시대 중화민족 대가족이라는 운명 공동체의 필연적 현상이 아닌가 싶다. 그리고 한국인 아빠, 엄마를 둔 아이들은 물론 그 외에 외국인 아빠인 아이들도 있었다. 글로벌 시대에 피할 수 없는 현상일지도 모른다. 이미 우리는 조선족 집거지의 해체라는 파괴를 통해 새로운 인류의 조합을 만들어가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 역시 역사의 한 단락일까. 하여 룡학컵은 중국 조선족만이 아닌 조선말에 애정을 갖고 있는 여러 민족 학생

학생들의 집대성 플랫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한다. 연변과 흑룡강 조선족 학교들에는 다민족 학생들이 적지 않다. 나에게도 여러 명의 한족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생활도 조선족과 아주 흡사했다. 된장 김치를 선수한다는 한족 엄마는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다. 아이를 조선족 학교에 보냈는데 유별나게 된장국과 김치를 찾아요. 처음에는 된장국 먹겠다고 하면 조선족 식당에 가서 사서 먹였죠. 차츰 한 반에 다니는 조선족 엄마들과 교류해 만드는 방법을 배워 지금은 집에서 음식을 한답니다. 덩달아 볶음채가 위주된 온 집 식구의 식탁이 때로는 밥과 국, 김치로 바뀌면서 조선족 식탁이 돼간다고 부언하는 것이었다. 한 한족 학부모는 서시장에서 연변 특산물을 판매한다. 조선말도 제법 조선족처럼 한다. 두 아이를 모두 조선족 학교에 보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연변대학 조선어 한국어 학원에는 리씨성을 가진 한족 교수가 조선어를 가르친다. 그를 보면 한족이라고 인지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의 강연을 듣고 나도 믿을 수 없었다. 조선어 필력이라든가 조선말 언술이라든가 순수 조선족 교수들보다 더 도드라졌다.

나는 내 민족의 우수함도 조선민족의 우수함도 함께 먹으면서 자라는 아이다. 나는 예쁜 무지개처럼 여러 가지 이쁜 색깔로 물들여지는 아이다. 룡학컵 금상수상작 흑룡강성 명안시 조선족소학교 로백원 한족 학생의 물들여지는 아이 중에서의 한 단락입니다. 어떻게 가르쳤을까? 지난해부터 룡학컵 경연은 전국 각 지역의 주말 학교에서 추천해 보내는 학생들이 많이 늘었다. 광동성, 상해, 산동성, 북경, 천진 등 지역에서는 조선말 주말 학교를 통해 아이들에게 조선말을 가르친다. 모두가 권설음이 심각할 뿐만 아니라 거의 조선말을 알아듣지도 못하는 아이들이 반수 이상이다. 그런 애들이 동화 구연을 하는데 놀랍게도 그 긴 이야기를 다 해내는 것이었다. 감동이 아닐 수 없다. 말도 리해 못했겠는데 어떻게 가르쳤나요? 공익으로 자원해서 주말학교 교사로 나서주신 선생님에게 물어봤다. 이야기 한 편을 오래오래 자꾸 하도록 하죠. 그리고 중국어로 뜻을 알려주면 재밌어하면서 신기하다고 더 파고들어요. 수없이 물어봐서 일일이 대답해주는 것이 때로는 귀찮아도 아이들의 호기심과 열정에 기름을 붓는 것이 선생님이라는 직업의 기본이 아닙니까? 아이들에게 우리말을 가르치는 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하니 힘이 드는 줄을 모르겠습니다. 선생님들은 아마도 저마다의 노하우가 있을 것이다. 그 말을 들어서인지 때로는 발음의 한계로 잘 알아듣지 못하는 아이들의 이야기도 지루하기는커녕 더 귀를 감고 듣게 됩니다.

외고 때로는 들으면서 눈물이 맺혔다. 이야기를 하는 아이는 얼마나 힘들었고 배워주는 선생님 또한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이들이 고맙고 주말학교 선생님들이 참으로 존경스러웠다.

2013년 시랑송협회를 금방 설립하고 아이들을 위해 동화 구연 교실을 오픈했다. 본땀말을 재치있게 표현한 재미있는 이야기로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우리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보여줬다. 리듬을 실어 율동으로 동시를 읊으니 재미있다고 아이들의 눈이 반짝인다. 운율을 알고 리듬감을 가진 아이는 정서가 다르다. 언어가 하는 역할이 바로 정서를 키우는 일이다. 어떤 말을 하면 어떤 정서를 가진다. 우선 혀를 감고 한어식으로 발음을 하는 아이들에게는 정확한 발음 교정이 급선무였다. 한 주 두세 번의 시간으로 아이의 언어 생활 환경이 바뀔 수 없습니다. 언어 공부는 부모의 피부 교육이 최고입니다. 엄마가 똑바로 된 말을 해야 아이들이 제대로 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오픈 교학을 하면서 엄마들이 함께 배우도록 적극 권장했다. 아, 발음부터 다시 배워주고 교정해줘야 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었다. 혀를 펴고 아 하는 소리부터 혀를 령활하게 굴리는 훈련을 많이 시켰다. 혀를 감는 소리로 개구리, 오리, 꾀꼬리 하던 애들이 점차 혀를 펴고 자연스럽고 류창한 우리말 발음으로 바꿔갔다. 생각 밖으로 입술 발음을 못하는 아이들도 적지 않았다. 나는 아이들이 오면 발음부터 점검했다. 그때 나를 찾아오는 아이들 가운데는 권설음 발음을 하는 애들이 아주 많았다. 심지어는 틱 장애를 가진 애들과 말을 더듬는 애들도 있었고 자폐증 아이도 있었다. 동화 구연 교실이 아니라 말 교정 전문의 같은 느낌도 받을 때가 있었다. 너무 생각밖이었다. 아이들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 교재를 만들어 하나하나 교정해 나갔다. 언어학에 대한 새로운 공부와 아이들의 개성에 맞는 끝없는 관찰과 탐구가 나의 인내심을 시험했다. 호흡으로 더듬증을 교정해 성공했고 몇 초 동안도 진정 못하는 자폐증 아이는 동화 구연을 하면 눈빛이 변하면서 몇 분간 눈을 맞춰줬다. 아이 한 명도 소중한 씨앗이라는 생각으로 모두가 귀엽고 아껴주고 싶은 우리의 미래다. 이야기와 실황송으로 아이들은 변해갔다. 이렇게 율동 동시와 동화 구연은 아이들에게 정서와 구사력과 순발력을 키우는 아주 매력적인 말 놀이였다. 이 과정을 통해 나도 하나의 우리말 원리를 터득했다. 우리말은 오성의 원리에 의해 좋은 기관의 다섯 곳을 잘 활용하는 가운데 혀의 위치가 가장 중요하며 따라서 혀가 잘 구울러야 했다. 그리고 입술에 탄력이 있어야 한다. 매일 살랑살랑 찰랑찰랑 단어를 반복적으로 빨리 말해 혀를 령활하게 돌게 하고 봄, 밤, 봄, 꿈, 꾸자는 말마디로 입술을 붙였다 떼면서 탄력을 올리면 우리말 발음에 큰 도움이 된다. 이 방법을 많은 선생님들에게 전수했더니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나는 수십 권의 동시집을 훑어 수십 여수의 률동을 구하내냈다.
그리고 동화 자료들을 수집해 유아들로부터 소학교 고급학년생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별 동화 구연 교재를 만들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말을 잘하도록 고무 격려하기 위해, 또 아이들에게 언어 문화의 꿈을 심어주기 위해 격월로 아이들의 화술 장기 자랑 무대를 마련해 주어 정서로 이어지는 우리말의 사랑을 실천해 나갔다. 그리고 콘서트 무대에서도 아이들에게 실황송 연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줬다. 외에 여섯 차례 자랑스러운 내 고향 알기 문화 캠프를 조직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뿌리를 알고 선조들의 발자취를 알아가는 정서의 함양에도 모를 박았다. 2020년 제11회 룡학합은 코로나 사태로 해 아이들에게 동화 구연, 랑송 표현 영상을 보내오게 해 무대가 아닌 온라인으로 경연을 하게 됐다. 그래도 전국 각지로부터 많은 아이들이 하나같이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온라인에서 표현했다. 무대가 아니어서 에너지 충전력이 약하지 않을까 하는 부질없는 고민도 해봤지만 고운 한복 차림의 아이들이 신나서 하는 모습이 큰 위로가 됐다. 이렇게라도 우리말을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주 필요하다고 많은 선생님들이 입을 모았다. 우리말을 사랑하는 조선어문 선생님들과 주말학교 선생님들의 열정과 경업정신이 있는 한 우리의 언어는 고갈하지 않을 것이라 내내 믿어마지 않는다.

그들은 왜 천리길을 달려왔는가? 어찌 감동을 몰고 온 이야기는 글과 말뿐이겠는가? 시상식 무대에서 표현하겠다고 하루 종일 차를 4대번 갈아타고 왔다는 흥룡강성 감옥사에서 연길까지 달려온 학생과 그의 부모님들, 길림, 장춘, 목당강은 물론 심양과 대련, 북경에서 시상식 무대에 오르겠다고 달려왔다고 한다. 룡학합 시상식은 우리말 축제의 현장으로 자리매김한다. 한 학생이 룡학합에서 수상하면 선생님과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까지 총동원이다. 이 3분 무대에서 표현하겠다고 로비를 팔고 먼 길을 고생스럽게 오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그리고 지도교원 선생님들이 더없이 고맙기도 하다. 우리에게는 이런 무대가 너무 그립습니다. 그리고 무대에서 표현하고 싶어하는 아이에게 우리 말의 향연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경험이 이 아이에게는 잊지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한 학부모의 진정어린 고백이었다. 하여 룡학합 경연 뒤에 꼭 각 학교에서 아이들을 위한 무대를 마련해 줄 것을 권장한다. 어느 날 외지에서 회의 중인데 무음모도의 전화가 진동했다. 회의가 끝나면 회신하려고 받지 않고 있는데 계속 끈질기게 진동하는 것이었다. 조용히 량해를 구하고 밖에 나가 전화를 받았다. 선생님, 심양에서 고속전철을 타고 지금 연결서역에서 하차했습니다. 아리랑정에 우리 선녀의 작품이 걸려있대서 보러 왔습니다. 어떻게 어디로 가면 됩니까? 뜻밖의 소식에 나는 저기 놀랐다. 나는 외지에 있어 만나 뵙지 못하는 아쉬움을 핑계처럼 내비치면서 걱정어린 애매한 말을 남겼다. 네? 아니, 그 먼 길을 오셨다니요? 다른 일로 겸사겸사 오셨나요? 아닙니다. 그냥 아리랑정에 걸려있는 작품들을 보고 돌아가겠습니다. 네? 학생들의 작품은 학생들에게도 작은 액자로 기념하도록 다 만들어줬는데요. 시상식도 생방송으로 시청하지 않으셨나요? 네, 작품 액자는 잘 받았고 원본 사진도 잘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생방송 시청도 했고요. 가문의 영광인데 내 눈으로 직접 현장을 보고 그 앞에서 인증샷도 남기고 싶어서 왔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저기 자랑스러운 기운이 배어 있었다. 두 시간 남짓이 지나 또 전화가 진동했다. 심양에서 오신 그 할머니였다. 할머니는 잘 받고 사진도 잘 남겼다면서 돌아간다고 전화로 인사하는 것이었다. 아이들의 글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았다면서 감격해 마지않는 것이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토록 진정성이 담겨 나의 마음을 울렸다. 큰 일은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소행들은 나에게 큰 힘을 실어줬다. 어찌 이뿐이겠는가. 시상식이 끝나면 나의 손을 잡고 우리의 언어 문화가 살아 숨쉬는 연변에 와서 살고 싶어요 하면서 눈곱을 훔치는 할머니들도 종종 만났다. 아무리 슬픈 노래를 들어도 눈물이 나지 않는데 아이들의 이야기와 랑송을 듣는데 자꾸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 라고 부언을 붙이기도 한다. 나는 천리길도 멀다 하지 않고 달려온 그들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들이 내심 바라는 것은 우리만이 갖고 있는 민족 정서의 공감과 공유였을 것이다. 민족의 정서란 바로 민족의 어리다. 이 정서를 담고 있는 그릇이 언어가 아니겠는가.

에필로그. 요즘 연변 교육에서 조선어문이 위기를 맞고 있다. 학교마다 조선어문 과당이 축소되거나 지원은 사라지는 국면에 놓였다. 이런 현실 속에서 룡학업을 조직해낼 수 있을지 나는 고민이 컸다. 또 앞으로 이 일을 계속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우려만 깊어간다. 스승들과 지인들에게 고민을 털어놓으니 모두들 하는 데까지 같이 하자는 권고와 제안을 줬다. 스피노자의 레일 지구의 종말이 온대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유명한 명언을 비장하게 떠올리면서 나는 조선어문 교원직에서 퇴직한 고향란 선생님과 함께 올해의 룡학합 경연을 진척 있게 끌고 나갔다. 전국 각지로부터 124명의 참가자들이 신청해왔다. 여느 때보다 감개무량했다. 아이들의 영상 작품을 심혈하면서 여느 때보다 감동이 짙게 몰려왔다. 처음으로 참가하는 몇몇 아이는 어설픈 발음으로 말이 되지 않으니 동료를 불러보냈다. 얼마나 우리말을 하고 싶었으면 노래를 했을까. 반칙을 줄 수 없었다. 참가한 모든 아이들에게 도전상까지 다 수여해 격려해줬다. 이 아이들은 내년에는 한 단계 올라 룰동 동시를 표현하리라 기대해 본다. 룡학합 경연을 진행해 나가면서 나는 오늘의 이 순간도 파종을 하는 때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지금 잃고 있는 것이 아니라 파종하고 있는 것이다. 밭에 묻어 잠시 보이지 않지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눈을 감고 발아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 이제 씨앗이 비, 바람과 햇빛의 손을 잡고 싹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로 모양을 바꿀 그날을 그리면서.

네, 이어서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는데요. 우리 여성 클럽 위챗그룹의 영거리님께서 요청한 노래입니다. 아주 유명한 그런 곡이죠. 네, 칠갑산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볼까요?

네, 영거리님께서 요청한 노래 칠갑산을 마무리로 저도 여러분들과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저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현국화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您现在收听的是黑龙江朝鲜语广播。
1: 기쁨과슬픔을함께하는라디오쉼터흥룡강조선어방송입니다.

일주일에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어렸을 땐 엄마의 품이 세상 가장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등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이젠 우리가 그들을 지켜줄 차례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을까 걱정 마십시오. 효도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선물은 함께입니다. 효도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네, 책과 음악이 있는 행복한 문학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른옥입니다. 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의 행복한 문학 만나보시죠.

네, 일반 사람들도 창의력을 키우면 삶의 다양한 경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문제 해결력의 향상이나 감정소통, 자녀교육, 소득창출 등 일상생활에 긍정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우리 삶의 질을 끌어올린다고 합니다. 네, 당신이 잠든 사이에 도시는 춤춘다라는 책 중에는 창의력과 관련해 이런 한 구절이 있습니다.

네, 일상은 아주 평범해 보입니다. 잠자고 밥 먹고 일하는 반복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그 일상 속에 예술이 숨어 있습니다. 창의력은 평범한 것을 낯설게 바라보는 시선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굳이 멀리서 찾거나 헤맬 필요는 없습니다. 반복되는 일상에서도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창의력의 원천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것은 새로운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을 새롭게 바라보는 우리 시선입니다. 평범한 것도 낯설거나 비범하게 꿰뚫어보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학을 통해 우리는 삶에 대한 태도를 배웁니다.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인생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지혜와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인생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나팔 꽃 타면 더시에서는 보기 어렵지만 시골 담장에서는 매년 여름마다 흔히 볼 수 있는 꽃입니다. 해가 떠오르기 전 가장 맑은 공기를 가르며 피어나는 이 꽃은 마치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자연의 알람 같기도 합니다. 농부의 삽질 소리와 함께 흔들리는 잎사귀 사이로 그 순간만을 위해 존재하는 듯한 화관을 드러냅니다.

네, 정오가 가까워질수록 서서히 어그라드는 꽃잎은 마치 무대에서 내려가는 발레리나처럼 아무런 미련도 없이 저물어가는 모습에서 우리는 또 어떤 삶의 미학을 읽어낼 수 있을까요? 화단의 핀 장비는 며칠을 버티지만 나팔꽃은 단 하루의 영광으로 충분하다는 듯 스스로를 접어버립니다. 네, 할머니의 옛날 이야기처럼 따뜻해지는 보랏빛 나팔꽃. 네, 오늘은 홍순룡님의 작품을 만나보시죠. 나팔꽃.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만남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그 수많은 만남 가운데서 많은 것들은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기억 속에서 차차 사라져 가지만 어떤 만남은 너무나 소중하여 평생 잊혀지지 않고 달콤한 추억으로 남기기도 한다. 더욱이 신비와 경이를 자아내는 동년 시절의 만남은 더더욱 그런 것 같다.

내가 가서 학교에 입학했을 때였다. 어느 한 여름날의 이른 아침, 여느 때와 같이 단잠에 빠져있는데 어디선가 새들의 자지러진 지저귐 소리가 들려왔다. 아직 잠이 덜 깨서 짜증이 났지만 그른대로 잠자리에서 일어나 눈을 비비며 새소리가 나는 굴뚝 모퉁 위로 살금살금 다가가 보았다. 붉으스레한 바탕에 노란색 무늬가 돋은 한 쌍의 예쁜 새가 꽁지를 달싹이면서 올바자 여기저기로 가볍게 옮겨가며 거운 먹청을 자랑하듯 신나게 지저귀고 있었다. 참 예쁘게 생긴 새였다. 후에 마을 사람들한테서 상사조라고 들었다. 새가 하도 예뻐서였을까. 그 새들을 번호라니 얹혀놨던 기분도 금세 좋아졌다.

너희들이 나를 단잠에서 깨워줬거나 하고 혼자 중얼 그리고 있는 사이에 퍼르릉하는 소리와 함께 상사조는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다. 아쉬운 마음으로 돌아서서는 허련 굴뚝 옆에 있는 터전에 활짝 피어난 나팔꽃이 눈에 안겨왔다. 너무도 황홀한 풍경이었다. 활짝 핀 나팔꽃은 나를 보고 웃으며 인사를 건네는 듯 했다. 참 기분 좋은 아침이었다. 예쁜 상사조의 소리도 좋았지만 활짝 피어난 나팔꽃이 너무나 매혹적이었다. 그 이튿날부터 아침이면 나는 학교로 가기 전에 일부러 굴뚝 있는 곳으로 살그머니 가보곤 했다. 나팔꽃은 꼬마 친구 안녕 하고 깍듯이 인사를 건네는 듯 활짝 피어 있었고 그윽한 향기까지 풍기고 있었다. 나의 아침은 그렇게 활짝 핀 나팔꽃을 보면서 기분 좋게 시작되곤 했다. 헌데 안타깝게도 상사조의 청아한 노래소리가 다시는 들려오지 않았다. 주위를 아무리 살펴보아도 상사조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상사조는 다 어디로 날아갔을까? 어느 날 오후 하학하고 학교에서 돌아온 나는 은근한 호기심을 품고 나팔꽃을 보러 갔다. 헌데 이게 웬 일일까? 몇 시간 사이에 나팔꽃은 이미 다 지고 거의 시들었다. 씁쓸한 기분이 갈마드는 순간이었다.

아침까지 웃는 얼굴로 나를 반겨주던 나팔꽃이었는데 풀이 싹 죽은 나는 락태한 고양이 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와서 이불을 뒤집어썼다. 실망이 너무나 컸다. 그 다음날 아침부터는 아예 나팔꽃이 있는 그곳으로 발길을 돌리지도 않고 학교로 뛰어갔다. 그렇게 평범한 하루하루가 물 흐르듯이 흘러갔다. 어느 일요일 날 아침이었다. 그날 학교로 가지 않으니 엄마의 심부름을 받들어 굴뚝 옆에 터전으로 상추를 뜯으러 나갔다. 아, 이게 웬일인가. 시들었던 나팔꽃이 활짝 피어있지 않는가. 그 황홀경에 나는 그만 어안이 벙벙해지고 말았다. 이제 더는 활짝 핀 화사한 나팔꽃 모습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세상은 참 여지경이었다. 어린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신대륙을 발견하듯 상추를 뜯을 염도 하지 않고 집으로 달아가며 소리쳤다. 엄마, 엄마, 나팔꽃이 피었어요. 며칠 전에 시들어 버렸던 꽃이 또다시 피었어요. 예그, 넌 아직도 배워야 할 것이 많구나. 그 꽃은 아침이면 핀단다. 정오부터는 시들고. 아, 그렇구나.

그랬다. 나팔꽃은 아침에 피었다가 정오가 될 무렵이면 꽃이 진다는 것을 그때까지 나는 감감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후에는 어느 책에서 보았는데 나팔꽃이 아침에 핀다고 해서 일본에서는 나팔꽃을 아침 얼굴이라고 부른다는 것도 알게 됐다. 그날 나는 무슨 일이나 겉모습만 보고 쉽게 단념하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리치도 깨달았다. 내가 살던 우리 시골에서는 이른 봄부터 늦가을까지 아무 곳에서나 꽃을 만날 수가 있다. 하지만 집 굴뚝 옆에서 그것도 그날 아침 상사소의 유혹으로 인연을 맺게 된 나팔꽃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다.

단 나팔 꽃과의 만남은 그렇게 계속 이어지다가 가을날의 어느 하루 아침에 모서리가 내린 탓으로 아쉽게 끝나고 말았다. 이제는 나팔꽃의 줄기마저 생기를 잃고 시들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너무나도 씁쓸한 풍경이었다. 그때 나는 딱 친구를 잃은 것 같은 허전함과 괴로움으로 한동안 풀이 죽어 다녔다. 이른 아침에 만나서 서로 친절하게 인사를 나누고 문안을 전할 때 그런 심경이 어떠한지를 나팔꽃과의 만남을 통하여 어렴풋이 알았다.

나팔꽃과의 우연한 만남은 내가 꽃을 보다 사랑하게 된 계기로 되었다. 그래서 나이가 지긋한 지금도 나는 꽃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길가에 피어있는 꽃에도 요심히 눈길을 준다. 어라지 않아 꽃피는 봄이 온다. 내 인생에 봄이 몇 번 있으랴만 나는 꽃피는 봄을 너무나 사랑한다. 꽃이 없는 봄을 누가 상상이나 하랴. 세상에 꽃도 많지만 나는 내 동년의 가슴에 피어난 나팔꽃을 제일 사랑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교통신호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0: 함께 만들어줍니다.
1: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공항을 찾아가는 까닭은 내가 아닌 다른 존재가 되고자 하는 욕망 때문이 아닐까. 그러니 공항 대합실에 서서 출발하는 항공편들의 목적지를 볼 때마다 그토록 심하게 가슴이 두근거리겠지.

공항은 특별한 곳이죠.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나를 만나는 통로입니다. 저마다 다른 무언가를 가슴에 품고 떠나기도 하고 돌아오기도 합니다. 오늘과 다른, 아니 변화의 길목에 있는 것이 공항입니다. 누군가는 회복을 위해, 또 다른 누구는 도전을 위해, 혹은 치유를 위해 길을 나섭니다. 다양한 류들이 많겠지만 그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더 큰 자아를 향한 갈망, 더 넓은 세계에 대한 동경, 더 깊은 삶을 추구하는 열망이 아니겠습니까? 떠남은 한동안의 자신과 작별하는 것이라면 또 일각에서는 다른 자신과 만나는 시작이 아닐까요?

네, 언제나 떠나는 용기를 가지시고 다시 돌아올 때는 새롭게 태어난 자신을 잘 맞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행복한 문학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준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입니다. 한여름 삼복철에 접어들면서 전국 여러 지역의 기온이 이미 섭씨 40도에 달하는 가운데 흑룡강의 여름은 독보적인 청량함을 자랑합니다. 할빈 태평국제공항은 이틀 연속 단일 수송 여객 수가 연인원 8만 명을 돌파하며 2025년 하계 여객 수송 기간에 세웠던 7만 7천 명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전성 여러 지역이 피서 관광시장의 열기를 포착하고 문화관광지를 전면적으로 업그레이드했으며 갈수록 많은 관광객이 흑룡강 여름의 매력에 매료돼 여행을 체류로 바꾸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의 극지 해양 체험 학습 교육 기지인 할빈 극지공원 개구쟁이 펭귄관도 새롭게 단장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희귀 펭귄 종이 새로 도입됐으며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의 시몬스 펭귄 타운과 볼더스 펭귄 비치가 1대1로 완벽하게 재현됐습니다. 또한 교룡호 심해 과학 전시 구역이 업그레이드되어 국내에서 펭귄 종이 가장 다양하고 과학 기술 체험 요소가 가장 풍부한 펭귄 전문 체험 학습 장소로 거듭났습니다. 도시를 벗어나 가장 아름다운 국경도로 G331 국도를 따라달리면 손극현의 국경 강변 초원에서 또 다른 여름의 시원한 풍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올해 현지에서는 수은간 초원 목장을 새로 조성했습니다. 초목, 소와 양, 강물, 흐르는 구름이 어우러져 절경을 이룹니다. 게르, 캠핑장 등 다양한 숙박시설과 야외 바비큐, 승마, 활쏘기 등 몰입형 체험 프로그램이 수많은 관광객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다양한 여름 관광 콘텐츠가 관광객들의 체류 시간을 점점 더 늘리고 있습니다. 숙박업계의 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올 여름 휴가철 우리성에서 7일 이상 장기 투숙한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11% 증가했으며 15일 이상 투숙한 관광객은 무려 2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피서 관광시장의 열기가 전면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동정여행의 2026 피서 관광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성은 고위도 지역의 천연 시원함이라는 리점을 바탕으로 전국 관광객들의 여름철 피서 최적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피서 관광 예약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얼음의 도시, 여름의 도시 할빈은 장거리 피서 관광지 중 6위에 올랐습니다. 시원하고 쾌적한 기온과 풍부한 인문, 역사적 자산 덕분에 할빈은 현재 편안하고 여유로운 느린 리듬의 심층 관광에 더욱 적합한 곳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할빈을 방문하는 피서 관광객 중 30에서 45세 연령층 가족 단위 관광객이 약 40%를 차지했습니다. 더 많은 젊은 층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할빈은 올여름에도 새로운 즐길거리와 체험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할빈에서는 새로운 피서 시나리오가 테마파크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태양도에서는 야간 공원이 무료로 개방되어 관광객들이 낮에만 즐기던 방식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즐기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송화강변에는 캠핑 인파가 점차 늘어나 여유롭고 쾌적한 여름 풍경을 연출합니다. 빙설대세계 몽환빙설관에서는 올여름 피겨쇼와 3D 빙설 경관이 동시에 선보여 관광객들에게 더욱 몰입감 있는 역시즌 체험을 제공합니다. 할빈과 함께 명단에 오른 신주 북극마카는 전국 여름 피서 인기 현중 7위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마카는 피서 공간 조성에 주력하고 있으며 국경지역 경관 감상, 별빛 감상, 레저 등 생태적 체험을 제공함으로써 젊은 층 관광객들의 피서 관광 명소로 떠올랐습니다. 올해 마카는 오로라 록 콘서트, 시골 여름 밤 공연, 모닥불 카니발 등 특색 있는 테마 행사를 잇따라 선보이며 젊은 층 관광객들의 체험 만족도를 더욱 높였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춘과 오대련지가 조성한 산림 광산 온천 건강 휴양 코스는 중장년층 관광객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올여름 이춘 림해 기석 관광지는 새로운 산림 요가, 숲속 명상, 산림 태극권 등 몰입형 건강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오대련지 관광지는 특색 있는 온천 건강 휴양으로 대규모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비자 정책 시행 후 풍경구는 연인원 5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맞이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16.2% 증가한 수치입니다.
한여름 7월 연장 영업하는 야시장 상권부터 변경통상구 미식장터, 농촌마을축구대회의 뜨거운 경기장까지 흑룡강 전역에서 야간 경제가 활발하게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올 여름 지역 소비를 견인하고 시민과 관광객의 체험을 풍요롭게 하는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올 여름 할빈 상권은 영업시간 연장 정책으로 야간 소비를 이끌고 있습니다. 송로의 상가 남강점은 영업 마감 시간을 자정 24시까지 연장했으며 30여 개 음식 브랜드에서 심야 세트 메뉴, 한정 할인과 학생 할인을 함께 선보였습니다. 영업 연장 이후 매장 야간 시간 1일 방문객은 하루 평균 1,000명 이상 늘었고 음식 매장 전체 매출은 약 20% 상승했습니다. 600여 메터 떨어진 화원가 역사문화거리에는 100년 역사를 간직한 러시아식 노란색 건물들이 벚꽃풍 조명 속에 독특한 운치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6월에 접어든 이후 일평균 방문객이 약 1만 명 수준을 유지하며 할빈 야간 경제의 또 다른 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해가 지면 할빈 평방구에 위치한 옛 무역 야시장에 방문객이 대거 찾아듭니다. 1939년 조성된 이 상권은 올해 새롭게 활기를 되찾았으며 300개의 로점이 거리를 따라 늘어서 있습니다. 음식 외에도 상시로 무형문화 유산 전시와 문예 공연을 하고 있으며 영업을 시작한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벌써 문화 행사를 24회나 개최했습니다. 무원시 조개껍질 모래사장 캠핑장은 올여름 바비큐 뷔페 파티를 선보여 미식, 공연과 모래사장 휴식을 결합해 미각과 마음을 동시에 힐링시킵니다. 스포츠 경기도 야간 경제 소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흑토지의 뜨거운 열정, 축구의 꿈 지편 2026, 아름다운 향촌 축구 슈퍼리그가 막을 내렸습니다. 지편현은 마을 축구 대회 브랜드를 활용해 여름 문화 관광, 자동차 전시 판매 등 행사를 동시 개최하며 경기장의 인기를 소비 활력으로 연결했습니다. 이 밖에 흑하시 애휘구 제11회 쿠무르 축제 현장에서는 초원 일렉트로닉 음악의 밤이 열렸습니다. 여러 민족 군중들이 모닥불을 둘러싸고 다우르족 전통 루리글르무 춤을 함께 추며 웃음소리 속에서 민족 간 화합의 정을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인성이었습니다.

알고 물이 많이 고이는 구역을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셋째, 폭우가 내릴 경우 자전거나 자가용 운전을 피하고 차량이 물에 잠긴 지역을 통과하지 않도록 하며 차량을 지형이 높은 곳으로 옮겨 주차해야 합니다. 넷째, 물이 실내로 유입될 경우 즉시 전원을 차단해 감전을 방지해야 합니다. 다섯째, 강이나 호수, 산악, 하천 등 산사태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피해야 합니다. 여섯째, 폭우가 내릴 경우 산악 또는 물가 활동 및 집단적인 야외 활동을 삼가해야 합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드라마 숨바귀꽃 기획 허복순 연출 김은희 87번째 시간입니다.

하늘에는 검은 구름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 차가운 별빛이 구름장 사이로 반짝거린다.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한 밤. 그러나 마을이 가까워 올수록 떠들썩한 소리가 조잡하게 들려왔다. 한산한 밤의 어둠을 뚫고 들려오는 말의 울부짖음 소리에 머리칼이 쭈뼛이 서고 소름이 오싹 끼쳤다. 사람들의 울음소리는 너무 처량하여 듣는 사람의 가슴이 미어지는 듯하였다. 구름이 낮춰 들여온 마을의 하늘에는 연기가 물물 피어올랐다. 하지만 그것은 여자들이 저녁을 지을 때 구수한 냄새를 퍼뜨리는 굴뚝 연기가 아니라 활활 타번지는 불길이 사람의 살점을 태우며 내뿜는 시꺼먼 연기였다. 불빛에 하늘이 뻘겋게 물들었다. 마을은 가는 곳마다 잿더미였다.

떡강이는 괴뢰 군복을 입고 대원들과 함께 늙은이 뒤를 따랐다. 그들은 동굴 밖에 살그머니 다가와서 몇 그루의 나무 뒤에서 멈춰섰다. 덕강이는 두 눈을 크게 뜨고 마을 입구에서 어슬렁거리는 보초병 두 놈을 지켜보았다. 그는 대원들에게 몇 마디 속삭이고 나서 그들을 데리고 큰 길에 나서서 네 활

0: 날개를 저으며 우정 큰 소리로 기침까지 기쳤다.
1: 서! 누구야?
0: 보초놈이 소리쳤다. 덕강이네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2: 뭘 그렇게 고와? 너희들은 어느 부대야?
1: 서라! 서지 않으면 쏜다!
0: 보초놈은 더 엄하게 울름했다. 그들은 멈춰섰다. 덕강이는 시끄럽다는 듯이 투덜거렸다.
2: 우리는 3면대 소속 정찰대다. 긴급정보가 있어 보고하러 오는 길이야. 시끄럽게 굴지 마라.
1: 그럼 좋아. 손뼉을 치며 한 사람 먼저 오라.
0: 보초놈은 철컥철컥하고 격발기를 당겼다. 덕강이는 권총을 겨드랑이에 끼고 손뼉을 치며 걸어갔다. 두 괴뢰놈은 보총을 틀어잡고 바짝 긴장해서 걸어오는 사람을 지켜보았다. 눈앞에 다가온 것을 보니 과연 제 사람이었다. 두 놈이 긴장을 풀며 총을 내리고 말을 떼려 할 때였다. 불의의 덕강이가 한 손으로 한 놈의 총신을 움켜잡고 다른 손에는 권총을 들고 저쪽 놈을 견주며 엄하게 명령했다.
2: 짝 말고 총을 내놔. 우리는 반로군이다.
3: 반로.
0: 두 놈은 고분고분 총을 내놓았다. 대원들이 달려왔다.
2: 빨리 옷 벗어.
0: 덕강이가 호령했다. 괴뢰군 놈은 부들부들 떨며 옷을 벗었다. 덕강이는 만국과와 다른 한 대원에게 옷을 입게 하고는 보초놈을 나무에 꽁꽁 묶었다. 그는 헌천으로 그놈들의 입을 틀어막고 말했다.
2: 미안하지만 좀 오래겠다. 그래야 내 놈들도 화를 면할 게 아니야.
0: 덕강이는 대원들에게 몇 마디 당부하고 나서 제각기 떠나보냈다. 만국고와 다른 한 대원은 남아서 그와 함께 늙은이의 뒤를 따라 마을 안으로 재빨리 들어갔다. 네거리 광장에 이르렀을 때였다. 수많은 놈들이 장작불 더미를 이싸고 법석 떠들고 있었다. 비명소리가 그칠 새 없이 울리고 수시로 징그러운 웃음이 미친 듯이 터져나왔다. 그들은 총을 꼭 잡고 불무지를 에워싼 놈들 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삽시에 그들은 분노가 치솟아 가슴이 폭발해 버리는 것만 같았다. 큰 불무지가 활활 다 번지는데 괴력은 몇 놈이 계속 장작을 밀어놓고 있었다. 불무지 두 끝에 있는 높직한 걸상에는 물에 적신 좁은 널판이 불무지를 가로타고 놓여 있었다. 괴력은 한 놈이 째진 소리로 외쳤다.
4: 아십시오. 이번 프로는 소년 선어들의 불다리 근육입니다.
0: 옷을 홀딱 벗겨온 영감들과 쫑발 할머니들이 총창에 떠밀리어 널판으로 지나가야만 하였다. 하나, 둘. 그들은 비명을 지르며 불 속에 처박혔다. 살을 태우는 소리가 찍찍 울렸다. 외놈들은 미칠 듯이 깔깔 웃어대었다. 북쪽 책상 뒤에 앉아있는 장교 면놈이 제일 큰 소리로 웃어대고 있었다. 술까지 마셔가며 구경하는 그놈들은 입이 귀밑까지 찢어지도록 껄껄거렸다. 각별히 눈에 띄우는 놈은 복판에 앉은 키다리 뚱뚱 보였다. 그의 대자 견장은 빨간 불빛에 비치어 느달리 사람들의 눈을 찔렀다. 그는 심지어 술잔을 내려놓고 박수까지 치고 있었다. 덕광이와 두 대원의 눈에는 불꽃이 튕겨올랐다. 만국권은 더는 참을 수 없어 놈들이 뒷잔등이 되고 총을 쏘리하였다. 덕강이는 망구골을 끌고 자리를 떴다. 만약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더라면 그는 벌써 손을 썼을 것이다. 덕강이는 총자루가 으스러지도록 두 손을 꽉 틀어잡았다. 그는 분노의 불길이 이글거리는 눈을 부릅뜨고 뚱뚱보 대사놈을 노려보았다. 그는 휘둥휘둥한 그놈의 머리를 겨누어 얼마나 한방 쏘고 싶었는지 모른다. 그들은 살그머니 마을 서쪽에 자리 잡고 있는 절간의 옆에 다가왔다. 외놈들은 귀신을 매우 공경하여 군인들 모두 다 몸에 불상을 지니고 다닌다고들 하였다. 하지만 중국 땅의 절간은 그들의 눈에 띄우기만 하면 그만큼 큰 재난을 겪는다. 절간 안의 불상들은 박산나서 흙덩이로 되어버리고 절간을 지키는 충들마저 부서진 불상들과 한자리에 쓰러진다. 절간은 그들이 사람을 가둬놓는 장소나 마구간으로 되어버린다.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원통한 일이었다. 덕강인 애들은 정방형의 높은 담벽을 바라보며 몹시 조급해하였다. 대문은 꼭 닫혔고 잡혀온 여자들은 모두 뜰 안에 갇혀 있었다. 대문에서 열아문 걸음 떨어진 곳에 보초놈이 있었다. 문 밖에도 외놈 한 개 분대가 있었다. 가만히 들어가도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발각되지 않게 밖으로 뛴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덕강이는 잠깐 망설였다. 그러나 늙은이가 여기서 동쪽으로 멀지 않은 곳에 놈들의 마구간이 있다고 알려주자 그는 속이 탁 튀었다. 대뜸 만국고에게 행동하라고 명령했다. 덕강이는 한 대원의 어깨를 딛고 그 대원이 또 늙은이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야 손이 겨우 담장 후 벽돌에 가닿았다. 덕강이는 이를 악물고 안간 힘을 써서 우로 솟아올라 발을 넘겨 담벽 안쪽을 잡았다. 온몸에 땀이 쭉 내배였다. 그는 잠깐 숨을 돌렸다. 흑흑 흐느끼는 소리가 뜰 안에서 흘러나왔다. 덕강이는 냉큼 날아들어가서 그들을 구원해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다. 그는 가까스로 담장 위에 기어올라 재빨리 밧줄을 꺼냈다. 한쪽 끝은 담장 밖으로 내리뜨려 대원과 늙은이에게 잡으라 하고 다른 끝은 담장 안으로 들이웠다. 그는 줄을 타고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왔다. 누구의 옷인지 그의 발에 밟혔다. 그를 맞이한 것은 놀라움과 소동이었다. 뜰 안에는 사람들이 빼곡하였다. 누워도 있고 앉아도 있었으며 서 있는 사람도 있었다. 눈물이 반짝이는 눈들이 어둠을 뚫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급히 조용히 말했다.
2: 여러분, 겁내지 마십시오. 우리는 팔로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왔습니다.
0: 사람들은 너무나 기뻐서 벌떡벌떡 일어섰다.
2: 여러분, 소리를 낮추시오. 낮추시오. 앞에 놈들이 있습니다.
0: 덕강이는 나직한 소리로 말을 이었다.
2: 모두들 가만가만 언다리를 움직입시다. 때가 되면 뛰어야 합니다. 이제 대문이 열리면 여러분은 당황하지 말고 우리를 따라야 합니다. 놈들이 아무리 총을 쏴도 앞으로만 달려야 합니다. 말을 벗어나면 흩어져서 산으로 뛰십시오. 벗어나기만 하면 살아납니다.
0: 사람들은 가슴에 가득 찬 말을 모토로 놓는 것이 안타까웠다. 그저 그들은 감격으로 하여 눈물이 그렁한 눈을 들어 목숨을 구원해 주려고 온 팔로군을 바라볼 뿐이었다. 덕강이는 문어기로 비집고 가서 바깥 동정을 엿들었다. 이윽고 동쪽에서 갑자기 총소리가 울렸다. 뒤이어 밖에 놈들이 혼란에 빠져 허둥지둥 달려가며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1: 야단났다! 마구간에 불이 났다!
0: 밖에 남은 대원이 단방에 포초놈을 쏘아눕히고 대문을 열었다.
2: 여러분! 빨리 뚫고 나갑시다!
0: 덕강이는 큰 소리로 외치며 문가에 비켜섰다. 그는 만국고가 불을 놓고 돌아오는 것을 보사 그에게 명령하였다.
2: 빨리 군중들을 이끌고 뚫고 나가!
0: 여자들은 그들의 뒤를 따라 우리를 뛰쳐나온 송아지 떼처럼 나는 듯이 달려갔다. 그 로이는 딸을 찾아 덕강이 앞에 데리고 와서 감동된 오조로 말하였다.
5: 팔로군 아래 이 늙은 것은 죽어도 자애들을 잊을 수 없네. 얘야, 어서 목숨을 건져준 느린에게 절을 해라.
0: 그 처녀는 눈물을 흘리며 덕강에게 조급히 물었다.
6: 동지, 이름을 대줘요. 제가 기억하게 말이에요.
2: 어서 뛰십시오, 할아버지. 이건 우리가 응당할 일입니다. 우리는 공산당의 군대 팔로군이죠. 어서 빨리 뛰시오.
0: 사람들은 다 빠져나갔다. 덕강이는 남은 사람이라도 없는가 하여 다시 뜰 안에 들어가 돌아보고서야 문을 나섰다. 그는 달려가며 권총을 하늘에 대고 연속 세 방 쏘았다. 삽시간에 마을에서는 가는 곳마다에서 총소리가 울렸다. 그것은 다른 대원들이 놈들을 기습하는 총소리였다. 여자들은 모두 안전하게 빠져나갔다. 네 거리로 달려가던 덕강이는 불에 대어 뛰쳐나온 말 몇 마리와 마주쳤다. 그는 미친 듯이 내닫는 말 한 마리를 향해 맞받아 나갔다. 말이 주춤하는 그 찰나에 나는 듯이 몸을 날려 말이 올라탔다. 그는 안장도 지우지 않은 말 몸뚱이를 두 다리로 꽉 끼고는 갈기를 틀어잡고 말머리를 거리로 돌렸다. 거리의 놈들은 헤집어 놓은 개미둥지 마냥 와글거리며 왁자지껄 과대면서 갈팡질팡하였다. 덕강이는 괴뢰 군복을 입고 있었기에 그 누구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하지만 그는 놈들 무리에 대고 사격할 념은 않고 오직 말을 몰아 광장 쪽으로 달려갔다. 앞에서 외놈 셋이 나란히 걸어오고 있었다. 옆에 두 놈이 부축하고 있는 기다리 뚱보 장교가 바로 그 대사였다. 덕강이는 희미한 별빛에 똑똑히 알아보았다. 그는 정확하게 묘준하고 말이 놈들 앞에 이르렀을 때 그 놈의 휘둥휘둥한 머리에 두 방 쐈다. 본들의 만들에 취했던 일본군 대장놈의 머리는 그 자리에서 박살나고 말았다. 덕강이는 멸적의 흥분으로 온몸이 달아올랐다. 그는 아무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닿는 마루에서 놈들을 향해 끊임없이 사격만 할 뿐이었다. 놈들은 하나하나 쓰러졌다. 미친 듯한 말은 앞으로 내 닿기만 하였다.

강영철은 일부 대우를 이끌고 계속 싸우고 있었다. 놈들의 토벌은 미친 듯이 발광하던 고소기가 지나가고 이제는 기세가 꺾이기 시작하였다. 놈들은 자라처럼 뒤로 머리를 움츠리기 시작하였다. 강영철은 부대를 집중시켜 힘을 모아 놈들을 타격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부대를 이끌고 약속한 지점으로 행군해 갔다.

0: 드라마 숨바귀꽃 87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의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구세계
1: 맞서며 베이징시간 13点整.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3: 中波873kHz，초단파103.5MHz，흥룡강조선어방송입니다。
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은 연변방송국에서 녹화 제작한 요청 하마당 프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청 한마당 프로그램입니다. 내일은 가을이 시작된다는 24절기의 13번째 절기인 립수입니다. 립초가 되면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불고 따라서 농촌에서는 서서히 가을 차비를 시작하게 됩니다. 네, 그럼 먼저 길림시의 김봉화 씨가 사랑하는 남편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요청한 노래 장백별곡을 보내드립니다.

한국에 계시는 리예화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리예화 씨는 정든 고향을 떠나 한국에 간 지 5년이란 세월이 흘렀다고 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고향의 프로그램도 보고 위챗을 통해 그동안 연락이 없었던 동창들과 다시 만날 수 있다면서 비록 몸은 타향에 있지만 마음은 늘 고향에 있는 것처럼 하루하루가 즐겁다고 했습니다. 리예화 씨는 고향에 있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항상 건강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노래 고향산 기슭에서를 요청해왔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이번 순서에 보내드립니다.

금경강성 할빈시에서 근무하는 최명자 씨가 고향에 계시는 어머니를 그리면서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최명자 씨 어머니는 홀몸으로 온누이를 대학 공부까지 시키면서 많은 고생을 하셨답니다. 이제는 자식들이 다 제자리를 잡고 잘 살고 있으니 걱정 마시고 지금부터는 자식들의 효도를 많이 받으며 건강하시길 바란다면서 어머니께서 즐겨보시는 소품 토지보상금 문제를 요청해봤습니다. 네, 요청한 소품을 감상하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0: 어디를? 누구야? 야, 이게 어디를 갔는가? 복돌아? 복돌아!
1: 엄마! 엄마!
0: 야, 너 어디를 정신없이 따라다니니? 이거 엄마, 이 얼굴이 말하면 수가 이렇게 묻히니?
1: 안 돼. 엄마, 아침에 고구마 먹기 싶다 해서 내 밭에 가서 고구마를 굽어왔다. 엄마, 나도 빨리 먹어라.
0: 아우, 야, 야! 부르네, 뭐 어찌 자꾸
1: 이 없다,
2: 엄마!
1: 반갑다.
2: 네, 반갑다. 눈 좀 비켜라. 엄마.
0: 했어, 저기서 뜨겠다. 야, 어찌 나 왔냐?
2: 야, 어째 왔겠어. 엄마 밥 20밥 왔지.
1: 야, 너도야. 엄마 생일이거든. 나의 어떻게? 니도 엄마 그 뭐 얼른 가서 그랬지.
0: 야, 야, 야. 누나하고 무슨 말버릇이야? 어구, 빨리 날려 들어가고 얼굴을 씻어라.
1: 이렇다 씻는다.
2: 엄마, 엄마, 응? 이번에 그 장지 두고석 철도 우리 집하고 밭을 밀고 지나간다는 게 정말이여?
0: 글쎄 석주님이 그래더라.
2: 어머나 얼푸나. 엄마 보상금이 몇백만이 나온다며.
1: 야야야 너의 아무리 나와도 내가 엄마는 아무데나 안 간다. 이제 봐라 고석 철도 우리 집 앞하고 밭을 지나가다가 내가 그래서 이 몸을 그래서 턱 막아버리겠다.
2: 네 입이라 콕 막아라. 엄마 엄마들 그막에 자꾸 이렇게 팬체지. 이거 저리 우리 집가 살기요. 야, 그래도 늙음하게서 딸집이 변하라고 아이고, 좋지. 어떡해. 엄마, 오늘 말이 나왔던 바에 저리 우리 집 가기요. 내 엄마라도 멋있게.
0: 아이고, 야, 야.
1: 아이들다, 아무데도 못 간다.
2: 못 비켜라겠다.
1: 아이들다.
2: 야, 아고, 지금 요 됐다, 오니.
1: 엄마, 애님에 반갑다.
3: 어, 반갑다.
0: 아이고, 야, 어찌 다냐.
1: 반갑다. 아, 여기서 엄마. 아이고, 야.
4: 어째 이렇게 쓴다. 어머니, 야, 내 이 집에 며느리라서 어머니를 일찍 모셔야 되는데. 어머니, 아저씨요. 미안합니다.
1: 아이고, 아이고. 미안하, 엄마.
4: 엄마가 오늘 마시지 않고.
1: 싫으라고?
4: 모시지 않고.
1: 아, 엄마, 가죠. 엄마, 우리 집 가.
2: 아, 잠깐! 아니죠. 엄마는 내 모시겠어. 엄마, 우리 집 가죠.
1: 야, 엄마, 우리 집 가야 된다.
2: 야, 우리 집이 편안하고 좋지. 엄마, 우리 집 가죠.
1: 야.
2: 엄마가 좋아서.
1: 야 말도 말라. 이번에 고속 철로가서 엄마네 집하고 밭을 쫙 지나간 데서 엄마 멋을 나왔다 왜?
2: 아 동무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아이 그래 고속 철도 어머니 집 앞으로 하고 밭을 지나가면 모시고 아이 지나가면 아이 모시겠습니까? 아이 그렇습니까 고속 철도?
0: 야
2: 어머니 야 완전 온 머릿속에 고속 철도밖에 없어
0: 와. 야야 됐다 됐다 아이고 야 어찌 나왔다 빨리 날래 야. 날래 집에 들어와서 아이고
1: 야
0: 밥이나 해먹자 날래 들어오나 나?
2: 엄마 야 엄마
1: 야 너네는 어째 설에 따위 어떻게 오늘 언제 먹다 못아가지고 와서 난리야
2: 야야 야야 널 비치지 마라.
4: 시누이 너는 이때까지 어머니 모시겠단 말이 없던 게 어째 또 부시세를 모신다고 그래요?
2: 아 이번에 고속 내사 내사 출가지 왜 있는 게 형님들 어떻게 처사라는가 보다 못해 하도 기가 막혀서 나서는 게지. 아이 솔직하게 말해서 이때까지 말이 없던 게 형님들 우리 부시세를 다 모시겠다고 그 고속 철도 들어오니까 야! 좀 조용해라 멀미 난다.
1: 응?
2: 그 고속 철도 들어오니까 그 보상비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오.
4: 야, 그런 석심이 없는 건 아닌데 그래도 어떻게 연로하시는 우리 시어머니로 이 시골에 혼자 계시게

0: 하겠어.
1: 엄마 어디 혼자요? 복돌이 있지? 응. 그래 뭐 엄마 데려가면 계주 복돌이는 어찌겠어?
0: 세월이사 진우 있지? 그 뭐예요?
1: 뭐이라?
0: 덕무 덕무 내 말이 맞지?
2: 아 그렇지 여기 복돌아 응? 나는 우리 집 가자
0: 덕무
3: 어어 복돌아 너로 저 누나 집 가라
4: 응?
3: 야 너 그 큰 집에 혼자 있으면 야 야 복돌이 진짜 든든하고 대단히 좋지
0: 그렇지 그
1: 야 와는 고의 지를 생각써 야
4: 야 진짜 아이가 있다 이씨.
3: 가라 집도 그 영 좋다
4: 야 아이가 있다
3: 가라 안되게
0: 가
4: 이씨 아이가 있다
3: 아 가라 가
0: 가
3: 야 여태는 여태는 야야 손지 하고 닭골 야 닭골
4: 야 너네 눈치 자꾸 엄마가 나를 갈아놓으라 그래요?
0: 아니, 야
4: 아, 무슨 소리야 이게
0: 아니 저 엄마
4: 저
3: 많이
4: 그려
0: 너무 야 이 사이 맞아 섰는가
4: 아이고
5: 얘들아
4: 지금
5: 아 이게 무슨 소리야
4: 엄마
5: 어째 이랬니
4: 아 저 폭이다 저
1: 당신 엄마 됐어 엄마 엄마 엄마가 여기 왔어 엄마 내 말 좀 들어봐
5: 어째 이랬니
1: 아이 엄마네 집에서 이 복돌이 옷이랑 아 그리고 엄마네 집에 그 가구랑 다 누구 줬어 걔도 이 딸이 줬지 아이 엄마
5: 하기는 글쎄 너네 집에 새 가구 들어올 때 낡은 가구들이 다 우리 집에 왔지
3: 다 새가 주택이 있어
0: 야, 시누이
4: 이상한 옷을 가지고
0: 시누이 야 쟤 그렇게 말하면서 이 집을 지을 때 그래도 내 나라 이 집의 큰아들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빚졌지 무슨
5: 하기는 글쎄 일꾼들을 일을 시켜놓고 낚시질은 잘합대
1: 엄마 그래 아, 그리고 이제 나 너네도
5: 됐어
1: 우리
5: 됐어 됐다 보상금인지 무슨겐지 이제 내 내려오면 이제야 아들이고 딸이고 그저 내 떡 같은 게 30%씩 넣어놔주마
0: 어머 아들하고 딸이 어떻게 갔습니까
1: 어쩌지 아니 나는 뭐 엄마 배 아파난 자식이 아니고 그래 전부 다리미 뒤에서 주워왔어 맞아 삼삼구 엄마 그럼 그 나머지 10%는 그것도 자식들에게 떡 같은 게 나눠야 되대
5: 그 10%는 내가 지자고 그랬다 그래 애미는 그것도 못 가지냐
1: 야 엄마 여기 10%만 가지겠습니까 한 사람 25%씩 똑같게 넣어놔 가지시오
3: 아이고 엄마 10%만 가지겠다는데 주로지 뭐 똑같이 25% 가진다
1: 생각해보시오 한 사람 25%씩 가지고 어머니가 세월을 우리 집에 딱 모셔놓으면 25 곱하기 3 해보시오
3: 25 곱하기 3?
1: 야 이거 얼마야? 저 학교로 살레스이나 되겠다는 게 25 곱하기 3도 모르
3: 내가 제가 모르겠니?
1: 얼마요?
3: 야 누구야 25 곱하기 3함 65고 누구 모르니?
1: 아는 게 그렇게 깝잘겠어
4: 뭐다리 같은 것들이 25 곱하기 3이 어떻게 65야 75지
1: 야야야야 니 어떻게 그거 알아? 엄마야
4: 왜 무슨 신경이 나쁘지만 머리도 나쁜 거 아니네
3: 엄마 자 작년부터 서방 가기 싶어 하던 게 올해 서방분에 되겠어
1: 서방 가기 되겠다
4: 서방? 서방 아이 간다
3: 어째가
4: 서방 가면 혜님이처럼 사돈이 팔촌데 뭐 어찌니 그래서 난 아이 간다 예. 엄마가 지겠다
6: 복돌이 엄마
3: 어야 쌍대사
6: 복돌이 엄마요 복돌이 엄마 오늘 이 집에 무슨 좋은 일이 있길래 형제분들이 몸다 모였습니다
3: 누구야?
6: 반갑다 저 복돌이 엄마 이 관절 약속 없어 모두 써보고 효과 너무 좋답더구만 한번 써봅소
5: 재밌게
1: 쌍다리 아야 잠깐만 쏙 주인이 야 지금 공작이 바쁘겠는데 이 우리 엄마까지 다 챙겨주고 야 정말 저도 사람이 괜찮아요
6: 아이 누나 아 우리 지가 뭐 남이요 뭐
1: 글쎄
3: 쌍다리
7: 아 저
6: 야
7: 속주임이
6: 야
7: 대단하오 뭐, 혼자에 터 올라가자마자부터 말에다 고속철로를 쫙 빼고 능력이란 능력이
1: 대단하오 대단해
6: 형님의 그 고속철도 어디 내놓는 게요?
3: 아 그게 속전자 넘기지
1: 그게 뭐 되지
7: 저...
0: 속주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6: 아이고, 별 말씀...
0: 속주임 덕분에 어, 이 잘난 집 가지고 한 몇백만 벌게 됐어요 속주임 이제 용기로 오면 꼭 우리 집에 전화 주셔 예?
7: 자 우리 들러라
6: 아야야야 아이 근데 어제 아직 못 들어오는 모양이구만
1: 무슨 거?
6: 아이 그 원래는 그 고속철도 그러니까 이 복돌이네 집부터 이 밭까지 다 밀고 지나간다던게
1: 어?
6: 말소 쪽으로 지나간답대.
3: 아, 쓰게?
1: 야, 어째 그래?
3: 어째 했다.
6: 야, 이봐. 야,
7: 무슨 천공사 개코가 새끼다 인마. 우리 지나가다는 게 서쪽으로 지나가.
0: 무슨 말이야?
6: 아, 그거 설계방을 그렇게 나온 거 아니 내 애들 무슨 방법이 있어?
7: 야, 어째 방법이 어째 방법이 뭡니까? 어째 이렇게 턱 막아서 가지고 고속도로는 서쪽으로 막 지나갑니다.
0: 동쪽으로 지나가야 됩니다.
7: 복선의 지가 밭을 쫙 지나서 동쪽으로 지나가야
0: 됩니다. 이렇게 말을 못하는 말이다.
7: 아, 힘내네 누나.
0: 야야 야, 이게 아때부터 동미라고는 우리 복돌이밖에 없는 게, 야,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해.
6: 아니, 누나, 그게 어떻게.
7: 야, 야, 야, 캐내서 말해. 빨리가 말해라.
0: 빨리가 말해라.
7: 아, 빨리가 말해라, 말해, 말해. 이렇다, 이렇다.
6: 야, 아, 형님이, 아, 그게 어디 내 가서 말해서 될 일이오.
7: 야, 야 말해, 봐라.
0: 빨리 말해, 봐라.
7: 빨리 가.
6: 아, 야, 야.
7: 아, 차. 야, 아, 아때부터 내
6: 가서. 엄마.
0: 야.
6: 그 관절 양서 보고 혀가 좀 또 얘기를 하소.
0: 아니, 어째 가자고?
6: 예.
7: 야, 빨리 가라, 빨리 가.
6: 야, 나는 지네, 그, 유석이 또, 방화호림 검사 내려온 데서, 마저 나가봐야 되겠어.
0: 아, 빨리 가, 빨리 가.
6: 벗따라, 가겠다.
4: 어, 이거 딸 말이 됐다.
8: 저한테 기억 나겠어, 저기.
4: 잘 됐다, 잘 됐다. 봐라, 내 이 몸을 가서 확 막아버리겠다. 가라, 고속철도도 우리 집 하고 봤던 못 지나가자, 그만이야.
7: 야, 야,
0: 야, 야, 그게 또 열매지, 니 아니.
7: 내 뺨만 왔다 갔다 한다, 이 말.
8: 야, 세상을 가지.
4: 또 왜 아버리 받았는데 무슨 쓸모 있니? 형제 시간에 개처럼 싸우지 마, 하면서, 씨.
0: 세월! 세월, 우리 어디 싸웠어냐? 신우 이제 말해봐. 형님 말이 맞어. 야, 우리 어디 싸매지? 토론했지?
7: 싸매지!
8: 야, 그게 싸만 게다 토론이다, 토론. 나 싼가 토론 분간 못 터.
0: 저, 우리 이렇게 형제들 간에 모이기도 쉽지 않은데 모였던 바에 오늘 어머니 모시는 문제를 좀 토론해보는 게 어떻습니까, 아니, 여러분?
7: 예산 뭐 토론할 게 있어. 예. 어머니서 내 맞은 게 내 모셔야 되지.
0: 어째 그럴까? 아저씨, 어머니는 글쎄 우리 모셔도 되는데
7: 어.
0: 어머니는 세월같이 세월같이 딱 세월! 마스겠어. 똥문에 어디까지 말했던가?
7: 세월같이 딱
0: 어머니는 세월같이 딱 이 자리에서 이 집에서 어머니같이 딱 살겠다 잽니까? 야, 형님 말이 맞소. 아이, 오빠 좀 잘 생각해보고 말아오. 아이, 엄마 집 운신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저 복도리하고 둘이서 이 농촌에서 편안하게 살면 좋지.
9: 그렇지. 아이, 국가에서 내려오는 토지 버섯구매
0: 밭에서 나오는 임대료까지
9: 한 원까지 돼 나온다.
0: 야, 그게 무슨 농촌에서 마음대로 살지.
9: 그렇지.
0: 신호이, 어째 제가 내 생각을 똑같소.
9: 신호이.
0: 우리 자매 세월 어머니를 모신다는 각서를 써받을까?
9: 그게 좋겠어. 아, 내 엄마를 모셔올게.
0: 야, 알았어.
9: 엄마.
7: 아, 여보 무슨 어머, 각서까지
0: 어머니 나무에 동무 얘기하셔.
7: 아, 여보 뭐 각서
0: 동무
7: 알았어.
0: 엄마 엄마 있잖아. 야, 야, 저 엄마 글쎄 나 어째네. 야, 여기 안 써 글쎄.
7: 안 써, 안 써, 안 써. 자, 자, 안 써.
0: 어머니 앉으셔.
7: 안 써, 안 써.
0: 야, 야, 야.
7: 저 엄마 우리 이제 저 형제들이 아주 저 친밀하게 토론했어.
0: 야.
7: 에, 토론한 결과 엄마하고 복돌이 이 집에서 살기로 했어.
0: 야, 엄마 우리는 그래서 하나도 안 비치겠어. 엄마하고 복돌이 그래서 이 집을 팔겠어. 팔고 야. 마음대로 하.
9: 저희 어머니 여기다 지상만 찍으면 됩니다.
7: 야, 뭐 지상까지 또 찍게.
0: 동무
5: 내 이 지자 아이 찍어줘. 죽을 때까진 누기 집도 아이가.
4: 그러니까 여기다가 도자포이 하고 딱 지금 엄마가 내 계속 같이 산다 말이야.
0: 그러세코.
4: 야, 엄마, 아이 지금 뭐하니? 나 빨리 찍어라.
0: 야, 야.
6: 어떠려 뭐?
7: 야, 야.
6: 형님,
7: 어제 또.
6: 형님 무슨 부자 됐어, 부자 됐어.
7: 어? 어제?
6: 그 유석이 말씀하는 게 말 서쪽으로 가모 과수원도 다치고 또 부상비도 엄청 나오게 되세요. 또 원래 계획대로 한다.
7: 지금 서쪽으로 아이가고 동쪽으로.
6: 야, 형님.
7: 여보, 우리 집 엄마를 집으로 쫙 밀고 지나간다.
5: 우리 집 지나간다.
6: 예. 뭐. 야, 나 내가 죽이네. 그래, 또. 빨리 움직일 거야. 가겠어, 그만.
5: 야, 야, 야.
4: 아니다. 고속철도 정말 우리 집 한 바퀴 지나가 봐라. 내 정말로 이 가슴을 막아버리겠다, 내.
0: 아, 세월. 저는 무슨 자꾸 막는다 그래요. 아, 지금 무슨 황계과예요?
4: 응, 황계과예요. 어째, 황계과인데 집도 고속철도 지나간다.
8: 아니, 행대없네.
7: 아, 여보, 여보, 여보, 여보, 어째, 야, 야, 빨리, 야, 빨리, 야, 빨리, 야,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엄마, 내 저 우리 같이 병원가 이름 쓰면 엄마 모시라 또 올게요. 야, 엄마, 여보.
5: 어, 병원에 가서 인천 전화를 해라. 그것이 겐좀 며느리 일 없어야 되겠네.

0: 죽어봐라. 아이고, 더 이래도 죄 보내야 되는데, 이거. 이거, 이렇게 해서 늙으면 죽었어, 죽었어, 이거. 어, 이거 봐라. 아이고, 이거 떨어져 쫓아고, 고춧가루라며. 아이고. 우리 며느리 좀 아는 웃기 생길이라며 못 잡아냈군, 이거. 이 아들아! 이 아들아, 이 아들아.
1: 야! 바이바이! 그러다 다시 오지 마라!
0: 이거 찌다가 왔다는 게 시각도 못 먹고 가고.
1: 오지 마, 오지 마.
2: 부모님의 자식 사랑은 아무리 퍼내도 마르지 않는 샘물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그 샘물을 마시기에 몸과 마음을 키웁니다. 도문 씨의 김혜란 씨는 부모님의 이러한 자식 사랑에 항상 고맙다면서 연로하신 부모님께서 오래오래 앉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노래 향수를 요청해왔습니다. 네, 김혜란 씨의 부모님께서 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북경에서 대학 공부를 하고 있는 리정혁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리정혁 씨는 넉넉지 않은 살림에서 달마다 생활비를 꼭꼭 붙여주시는 부모님께 항상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께서 아들이 금이 환영하는 그날까지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노래 그리움을 요청해왔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이번 순서에 보내드립니다.

춘천시에 살고 있는 리금자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리금자 씨의 동생은 얼마 전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답니다. 하지만 힘들 때 가족들과 친구들의 도움과 응원에 힘입어 지금은 기적적으로 건강이 많이 호전됐다면서 동생이 하루빨리 쾌차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노래 고두산 꽃양산을 요청해왔습니다. 네, 교정한 노래를 이번 순서에 보내드립니다.

립투 때는 벼자라는 소리에 개가 짖는다는 속담처럼 립투 무렵이면 벼가 한창 자라는 시기라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일교차가 커지고 있는 요즘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노래 고향 꿈으로 오늘의 요청 한마당 프로그램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北京时间14点整。
1: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 调频103.5兆赫 黑龙江朝鲜语广播
2: 중파 873kHz 저단파 103.5MHz 흥룡강 조선호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흑룡강 조선말 방송 건강과 생활 프로 생방송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김인성 인사 올립니다. 各位 听众朋友们， 这里是正在为您直播的 黑龙江朝鲜语广播健康与生活节目， 我是主持人金仁成， 欢迎各位

내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과 생활 프로입니다. 这里是每天下午2点到3点为您直播的健康与生活节目。 노래와 함께 오늘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来首音乐开始今天的节目。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네, 먼저 오늘 프로 첫 순서로 속담 이야기를 알아보겠습니다. 너와 함께면 어디든 아마 그곳은 뭐인정.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담은 오랜 시간 동안 구술을 통해 전해 내려온 짧고 간결한 말로 인간의 경험과 지혜를 집약적으로 담고 있는 민속적 언어의 형태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교훈, 도덕적 교훈, 사회적 관념 등을 전달하며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1: 오늘 알아보려는 강물도 흘러가면 바다에 이른다 라는 속담은 결국 어떤 일이든 시간이 지나고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그 끝에는 목적지나 목표가 있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인생의 흐름을 강물에 비유한 것으로 지금은 아무리 작은 노력이라도 그 끝에 큰 성취가 기다리고 있다는 교훈을 전달합니다. 옛날 옛적 한 작은 마을에 유림이라는 이름의 젊은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유림은 열심히 일하는 성실한 사람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그가 살던 마을은 강물이 좁고 얕아서 자주 마을 근처에 물이 부족해 농사를 짓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민들은 큰 어려움을 겪었고 특히 여름철에는 강물이 거의 마르고 논밭에 물이 부족하여 농작물이 자주 말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주 수확을 걱정하며 농사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유림은 그런 마을의 상황을 매우 안타까워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농사를 짓고 해가 저물 때까지 논밭을 돌보며 그의 땀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느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강물이 부족해 농사가 잘 되지 않는다면 마을의 미래는 불확실할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유림은 마을 사람들에게 물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없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유림이 농사를 끝내고 강가에 앉아 강물이 흐르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물은 천천히 그러나 끊임없이 흘러갔습니다. 유림은 그 모습을 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강물도 결국 바다에 이른다는 사실을. 강물은 비록 느리게 흐르지만 언제나 그 끝에 바다에 도달합니다. 그처럼 아무리 작은 노력이라도 끊임없이 이어지면 어느 순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림은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 생각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강물도 흘러가면 바다에 이른다. 지금은 힘들고 부족한 것 같아도 계속해서 조금씩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의 말을 잘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여러 해를 농사짓고 비가 오지 않으면 강물은 부족해지고 결국 농사에 실패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림의 이야기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고 각자 자신의 방식대로 일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유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농사에 힘썼습니다. 논을 갈고 씨앗을 심고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작은 일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강가를 자주 찾아가 강물을 지켜보았습니다. 강물은 항상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유림에게 계속해서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는 언젠가는 이 작은 강물이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유림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강물이 바다에 이르듯이 우리도 계속해서 작은 노력을 기울이면 언젠가는 마을이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강물은 매일같이 흐르며 결국 바다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도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풍요로운 미래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유림의 말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강물이 바다에 이른다는 말이 현실과 얼마나 관련이 있을지 의심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유림은 계속해서 그 일을 반복하며 작은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는 강가에 작은 수로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0: 그 수로는 강물의 일부가 마을 쪽으로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유림은 그것을 통해 물을 마을에 조금씩 공급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가 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지만 유림의 꾸준한 노력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그 결과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유림의 작은 수로는 점점 더 많은 물을 마을로 데려오게 되었고 마을의 논밭은 점차 풍성해졌습니다. 농작물은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은 유림의 노력을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유림이 말했던 강물도 바다에 이른다는 말을 조금씩 실감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유림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해나가면 결국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마을은 점차 번영을 이루었고 유림은 그곳에서 큰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의 작은 수로는 마을을 풍요롭게 만들었고 유림은 마을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유림의 말을 믿게 되었습니다. 강물이 바다에 이르듯 그들도 꾸준히 노력하면 결국 큰 성취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유림의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다른 마을들에도 전해졌고 점차 강물도 흘러가면 바다에 이른다는 속담은 사람들 사이에서 중요한 교훈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강물이 바다에 이른다는 자연의 법칙을 넘어서 인생에서 꾸준히 나아가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유림처럼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나아가면 언젠가는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속담은 단순히 물리적인 흐름을 넘어서 인생의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강물도 흘러가면 바다에 이른다는 말은 꾸준히 이어지는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강물이 끊임없이 흐르는 이유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순간적인 성공이나 성과에 집중하기보다는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흐르며 쌓여진 작은 노력들이 결국에는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이 속담은 단기적인 성과가 아닌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나아가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강물은 바다에 이르기까지 여러 산과 언덕을 넘으며 굽이굽이 흐르지만 그 끝에는 바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목표도 처음에는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어려움이나 장애물이 있을 때 그 순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교훈을 전달합니다. 강물이 바다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은 길고 그 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물은 그저 흐르고 있을 뿐 자신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알고 움직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인생에서 겪는 고난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가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의 여정은 때로 길고 험난하지만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면 결국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강물도 흘러가면 바다에 이른다는 속담은 단순한 자연의 법칙을 넘어 우리에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인 꾸준함, 장기적인 목표 추구, 인내와 믿음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강물이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흐르듯 우리도 어떤 일이든 한 걸음씩 꾸준히 나아가면 결국에는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 오늘 알아본 속담이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오래된 메일 내용을 지우고 있는 당신, 휴대폰을 끄고 영화를 즐기는 당신, 눈 건강을 위해 스크린 밝기를 낮추는 당신, 버스에서 휴대폰 대신 창밖을 바라보는 당신. 모르셨죠?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을. 불필요한 메일을 지웠을 뿐인데, 영화관 질서를 지켰을 뿐인데, 눈 건강을 생각했을 뿐인데, 창밖을 바라봤을 뿐인데, 일부러 마음먹고 행동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당신의 좋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오늘은 우리 뇌 건강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한 주제인 건강한 뇌를 위한 식단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정신적으로 피곤하거나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죠. 혹시 여러분도 그런 느낌을 받고 계신가요? 우리가 평소에 섭취하는 음식이 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식단과 생활 습관을 알아보겠습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 하는 생각, 결정, 감정 모두 뇌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뇌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죠. 뇌는 또한 매우 민감한 장기이기도 합니다. 환경이나 스트레스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식사가 바로 뇌 건강에 직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뇌를 위한 식단,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첫 번째, 뇌 건강을 위한 식단의 기본 원칙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결정을 내리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만큼 뇌는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죠. 뇌는 체중의 약 2%밖에 되지 않지만 하루의 전체 에너지의 약 20%를 소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를 잘 관리하기 위해선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뇌 건강을 위한 식단의 기본 원칙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균형 잡힌 영양소를 섭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뇌 건강을 위한 식단은 단순히 한 가지 음식만 먹는 것보다는 다양한 영양소가 골고루 포함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좋은 지방,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을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죠. 우리는 뇌 건강을 위해 오메가3 지방산을 꼭 챙겨야 합니다. 오메가3는 뇌세포를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으로 뇌의 기능을 최적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지방산은 뇌의 세포막을 구성하고 신경전달물질의 기능을 지원합니다. 오메가3가 부족하면 기억력 감퇴나 집중력 저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대표적으로 연어, 고등어, 정어리 같은 기름진 생선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호두, 아몬드, 치아시드와 같은 견과류와 씨앗류에도 오메가3가 풍부하죠. 이런 음식을 하루에 몇 번씩 섭취하면 뇌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식물성 오메가3인 아마시나 들기름을 활용한 요리도 좋습니다. 아마시는 그냥 먹기보다는 갈아서 먹는 것이 흡수율이 높아요. 하루에 한 스푼 정도만 섭취해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면 뇌세포 간의 신경전달이 원활해지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매년 800만 톤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바다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83억 톤의 플라스틱 생산량 중 9%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비닐봉지는 20년이 흘러야 자연 분해되고 플라스틱 빨대를 분해하는 데는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 나만의 컵만 사용해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항산화 물질입니다. 항산화 물질은 우리 몸에서 유해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활성산소는 외부의 자극이나 스트레스에 의해 생성되며 과도하게 축적되면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를 촉진할 수 있죠. 뇌도 예외는 아닙니다. 뇌가 손상되면 기억력, 집중력, 그리고 인지 기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산화 물질이 중요하죠. 항산화 물질은 비타민 C, 비타민 E, 플라보노이드 등의 다양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은 뇌의 세포 보호 기능을 돕고 노화를 늦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블루베리는 뇌 건강에 매우 좋은 과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블루베리 속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뇌의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뇌의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딸기, 토마토, 시금치, 당근 등에도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이런 음식을 자주 섭취하면 뇌를 보호하고 나이가 들어서도 뇌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 역시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고 뇌의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루에 두 석잔 정도 녹차를 마시는 것이 뇌 건강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녹차는 카페인이 들어있으므로 너무 많이 마시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뇌의 신경전달 물질을 만드는 중요한 원료입니다. 신경전달 물질은 뇌의 신경세포 간의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죠. 신경전달 물질이 제대로 작용하려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단백질이 뇌 건강에 좋을까요? 계란, 두부, 콩 등 다양한 단백질 식품이 뇌에 유익합니다. 특히 계란은 뇌 건강에 중요한 콜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기억력과 학습 능력에 도움을 줍니다. 하루에 한 개의 계란을 섭취하면 뇌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을 제공하는데 두부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은 뇌의 노화를 늦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콩에 들어있는 레시틴도 뇌의 기능을 돕고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데 유용합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뇌의 신경전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므로 피로감을 덜 느끼고 정신적으로 더 활력 넘치는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지나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미네랄과 비타민은 뇌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은 뇌 건강에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마그네슘은 뇌 신경세포들 간의 신호 전달을 원활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신경세포들의 정기적 활동을 조절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신경과민성이 증가하고 스트레스와 불안이 쉽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마그네슘은 불안감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스트레스 상황에서 뇌를 안정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마그네슘은 뇌에서 글루타메이트라는 신경전달 물질의 과도한 활동을 억제하고 GABA라는 억제성 신경전달 물질의 활동을 촉진하여 뇌의 과도한 자극을 완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마그네슘은 불안감이나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호박씨, 시금치, 아보카도, 바나나, 견과류 등이 있습니다. 이들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비타민 B9는 뇌와 신경계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B1, B6 등은 신경세포의 기능을 지원하고 신경전달 물질의 합성을 돕습니다. 이들 비타민은 뇌가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정신적 피로를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비타민 B군이 부족하면 기억력 저하, 집중력 감소, 피로감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간, 달걀, 통곡물, 견과류, 유제품 등은 비타민 B군이 풍부한 식품으로 이를 꾸준히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이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비타민 B군은 스트레스와 정신적 피로를 완화하고 뇌 에너지 공급을 돕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비타민 D는 뇌의 기능에 필수적인 성분으로 뇌에서 신경세포 간의 연결을 돕고 신경염증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뇌 기능 저하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D는 우울증 예방과 관련이 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은 우울증 증상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햇볕을 통해 비타민 D를 합성할 수 있지만 햇볕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계절이나 환경에서는 비타민 D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어, 계란, 버섯, 치즈, 우유 등을 통해 비타민 D를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면 뇌 건강을 유지하고 정신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철분은 뇌에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뇌로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집중력 저하, 피로, 기억력 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철분이 부족한 상태에서 뇌의 기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정신적인 문제나 우울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붉은 고기, 시금치, 렌틸콩, 두부 등은 철분이 풍부한 식품으로 이를 섭취함으로써 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철분이 부족한 경우에는 철분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뇌 건강은 단지 올바른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가 포함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뇌의 산소 공급을 증가시키고 신경세포의 활성을 촉진하며 뇌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은 뇌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데 도움을 주며 뇌에서의 새로운 신경세포 생성도 촉진시킵니다. 운동은 또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수치를 줄이고 기분을 좋게 하는 엔도르핀을 분비하여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매일 30분 정도의 가벼운 운동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면은 뇌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수면 중 뇌는 하루 동안의 피로를 풀고 기억을 정리하며 신경세포들을 재생합니다. 수면 부족은 뇌 기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집중력, 기억력, 감정 조절 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매일 7시간 또는 9시간 정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는 뇌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스트레스는 뇌의 신경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정신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이 뇌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명상, 깊은 호흡, 요가 또는 간단한 산책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면 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미 활동이나 친구들과의 대화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일주일에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힐링쉼터 시간입니다. 저는 힐링쉼터 진행을 맡은 김인성입니다.
1: 정설환입니다.

네, 가을에 살찌우기를 해야 한다고 당연하게 생각하세요. 네, 옛날의 이 봄습이 오늘날에는 합리적일까요? 네, 옛날 풍습이 오늘날에

네, 하지만 현대에는 가을에 살 찌우기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날 식탁이 풍족하고 주민들의 비만률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맹목적으로 가을 살 찌우기를 하려고 과도한 지방과 칼로리를 섭취하면 당뇨병, 관상동맥, 심장질환 등 숨겨진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섭취량을 120에서 200g으로 정제해야 합니다. 네, 허약한 사람은 이 기회를 타서 보충할 수 있고 비만 그리고 고지혈증이 있는 사람은 포근폭식으로 인한 비장과 위장의 손상을 피하는 데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여름은 에너지가 넘치는 계절이지만 동시에 건강관리가 특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무리한 냉방과 찬 음식으로 일시적인 시원함을 쫓기보다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존중하고 균형 잡힌 방법으로 더위를 이겨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수분은 미지근하게, 갈증 전에 소량 자주 섭취하세요. 차가운 음료보다 미지근한 물, 이온 음료와 수분 많은 과일로 보충하세요. 균형 있는 식단을 짜고 가볍고 깨끗한 식사를 하세요. 소화 부담을 줄이고 신선한 채소, 생선, 콩류 등 음식을 위주로 드세요. 적절한 실내 온도를 유지하세요. 에어컨은 26도 전후를 권장합니다. 직접적인 찬바람 노출은 피하세요. 적절한 운동과 휴식을 취하세요. 무더운 낮 시간대는 피하고 수영, 걷기 등 가벼운 운동을 하세요. 정신 건강도 잊지 마세요. 명상, 요산소 운동, 가벼운 독서나 취미 활동 등으로 마음을 안정시키고 긴장을 풀어주세요. 무더운 여름철, 슬기롭고 활기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고속철도와 동력 분산식 열차는 무엇이 다를까요? 네, 고속철도와 동력 분산식 열차는 모두 고속열차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먼저 한 가지 지식 포인트를 말하자면, 네, 기차와 동력 분산식 열차는 차이고, 네, 고속철도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네, 철도는 일반 철도와 고속철도를 포함합니다. 고속철도는 일반 철도에 상대하여 쓰는 말입니다. 열차는 일반 열차와 동력 분산식 열차를 포함합니다. 속도에 따라 일반 속도 열차와 고속 열차로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열차가 바로 일반 속도 열차이고 동력 분산식 열차가 고속 열차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열차는 일반 열차를 말하며 일반 철도에서 운행되는 열차를 의미합니다. 네, 동력 분산식 열차는 차머리에 동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차간에도 동력을 제공합니다. 네, 일반 열차는 전통적으로 차머리가 차간을 끌며 선두에만 동력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했던 만화 속의 주인공들처럼 동력 분산식 열차의 시작 번호는 GDC인데, 네, 시작 번호 G는 고속 동력 분산식 열차를 말하고 추구 운행 속도는 300에서 350km입니다. 시작 번호 D는 동력 분산식 열차이고 시작 번호 C는 도시간 동력 분산식 열차를 말하며 추구 운행 속도는 160에서 350km입니다. 네, 일반 열차의 시작 번호는 J, T, K 등이 있습니다. 시작번호 J는 직행특급 열차이고 시작번호 T는 특급 열차, 시작번호 K는 쾌속 열차입니다.

네, 최근 내몽골, 섬소, 청해, 신강 등 지역에서 자가운전 여행 차량의 사고로 인한 도로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여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네, 공안부 교통관리국은 여름철 자가운전 여행이 집중되어 교통안전 위험을 무시할 수 없다고 당부했습니다. 내가 좋아했던 네, 자가운전 여행을 출발하기 전에는 사전에 출행 시간과 노선을 잘 계획하고 연선 도로 정황 정보와 날씨 정보를 밀접히 주목하며 야간이나 비와 안개 등 조건에서는 장시간 운전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폭우가 잦아 네, 산홍수, 토성류 등 재해가 나타나기 쉬우므로 산악 계곡 지역을 멀리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홍수가 범람한 도로나 다리를 건너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가운전 여행 중에는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좋은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몸이 불편하면 차를 세우고 쉬거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피로 운전이나 병환 중 운전을 절대 피해야 합니다. 운전할 때에는 정력을 집중하고 과속하지 않으며 한눈을 팔지 말고 정체된 구간이나 서행 구간에서는 차례로 줄을 서서 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차량을 운전할 때에는 전체 탑승원이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하며 연속 운전 시간이 4시간을 초과하지 말고 매번 정차 및 휴식 시간이 20분 이상이어야 합니다.

힐링쉼터는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젯 애플릿에 룸광덴타이를 검색해 조선말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0: 네, 오늘은 계속하여 동장적의 세지봉석과 금기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의 소수민족 동샹족의 세시풍속과 금기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먼저 동샹족의 일상 예의를 살펴봅니다. 동샹족은 손님 대접을 중시하는 민족입니다. 과거에는 손님이 집에 오면 상석에 모시며 바깥 주인이 남자 손님을 접대하고 안 주인은 외간 남자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바깥 주인은 손님을 대접할 때 밥상 옆에 서서 밥을 떠주거나 찻잔을 건네주는 등 식사 시중을 들며 이때는 의자에 앉지도 않고 음식을 먹지도 않는데요. 이는 존경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자 손님은 안주인이 책임집니다. 식사 예절에서 이슬람 교도가 아닌 손님은 주방에 들어가서는 안 되며 물을 자기절로 떠먹어서도 안 됩니다. 물 사용에 대한 제한이 많습니다. 식용수로 사용하는 샘물가와 평시에 목욕하는 개울가에서 빨래를 하거나 물건을 씻거나 가축에게 물을 먹여서도 안 됩니다. 노인이 기거하는 방에는 인물상이나 동물 그림 등을 걸어서는 안 되며 일상생활에서 술과 담배를 금합니다. 이슬람 사원 청진사는 참관할 수는 있으나 허락을 받기 전에는 대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허가를 받고 대전에 들어갈 경우 반드시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합니다. 동샹족은 예의를 중히 여기는 민족으로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하늘이 준 책무라고 여기며 이는 아랫사람들의 최저의 도덕적 기준으로 됩니다. 이들은 내가 노인이나 부모를 존경해야만 자식들이 나를 존경하고 효도를 한다고 여깁니다. 아랫사람들이 타지에 갔다가 돌아오면 제일 먼저 집안의 노인을 찾아 안부 인사를 해야 합니다. 노인과 젊은이가 함께 집문에 들어설 때면 노인이 먼저 들어갑니다. 젊은 사람들은 노인이 집에 들어서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하고 노인을 상

하는데도 규정이 있습니다. 손님이 집에 들어오면 먼저 찬물을 올리는데요. 여기에는 각설탕, 대추 등을 넣기도 합니다. 식사를 할 때는 닭고기를 대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닭고리가 제일 귀하며 최대 연장자이거나 귀한 손님에게 닭고리를 대접합니다. 동시양족의 제일 융숭한 대접은 손님에게 양 한 마리의 여러 부위를 다 올리는 것입니다. 즉 양의 목살과 갈비, 다리고기, 꼬리 등을 접시에 담아 올리고 손님에게 맛보게 합니다. 동시양족의 일상 금기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동시양족의 민간 금기 중에는 이슬람교와 관련된 부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동시양족은 일상생활과 언어 교류에서 일부 금기들이 있으며 이를 위반하게 되면 오해가 생기거나 불쾌한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동시양족은 돼지와 개, 말, 나귀, 노새와 맹수, 맹금의 고기를 먹지 않으며 자연사한 동물과 동물의 피를 먹지 않습니다. 동시양족은 소와 양, 닭고기를 먹습니다. 그러나 이런 동물은 반드시 이슬람교의 아흉이 경을 잇고 무슬림 연장자가 잡은 것이어야 합니다. 이들은 또 이슬람 교도가 아닌 사람들의 취사 도구를 사용하는 것도 꺼립니다. 소와 양, 닭을 잡아서 먹을 경우에는 잡을 죄라고 말하며 죽인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경제와 문화의 발전 및 생산 방식의 변화와 함께 동시양족의 관념과 인식에도 많은 새로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하면 손님을 대접할 때 안주인은 외간 남자를 만나지 않는다는 풍속은 많은 변형을 거쳐 지금은 가정주부들이 사회와 직장 생활에 많이 참여하고 상업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또 현실에 맞지 않는 세시 풍속 및 금기는 폐지되거나 바뀐 것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동시양족의 세시 풍속과 금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힐링 쉼터 생방송 프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 편집 진행의 정설한 김인성이었습니다. 저희 프로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 또 만나요.

이 노래 가사입니다. 밝은 해님 창가를 비치는 오늘, 색동옷 곱게 입은 우리 집 아기 방실방실 첫돌 생일을 줍니다. 엄마 아빠 따뜻한 봄 속에 안겨 한 해를 예쁘게 자랐습니다. 랄랄랄라 우리 아기 첫돌 생일 모두 모여 축하해주는 이날, 영원히 꽃길만 걸어가라고 예쁜 떡에 복을 담아 기원합니다. 작은 발로 걸어온 한 해 맞으며 새똥옷 곱게 입은 우리 집 아기 아장아장 첫돌 잡이를 합니다. 엄마 아빠 축복을 한 몸에 안고 찬란한 미래를 예약합니다. 랄랄랄라 우리 아기 첫돌 생일 모두 모여 축하해주는 이날, 영원히 꽃길만 걸어가라고 예쁜 떡에 복을 담아 기원합니다.

이번 주엔 박영일 작사, 최영철 작곡, 우리 아기 첫돌 생일을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0: 뉴스입니다. 현재 우리성 전역의 종합교통 인프라 건설 100일 공세가 한창입니다. 할빈 이춘 고속철도, 학강 이춘 고속도로, 할빈 도시권 순환도로 등 여러 중대 프로젝트가 연내 완공 및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100일 공세의 핵심 프로젝트인 아름다운 룡강 331 국경도로 2기 공사, 국경선을 따라 구불구불 뻗은 이 중점 경관도로는 관광 성수기를 맞아 공사와 차량 동행을 모두 보상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J331 국도 성내 구간은 총 연장 길이가 약 2,600km에 달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2기 공사는 이 대통로의 일부 구간에 대한 품질 개선 및 개조 공사입니다. 건설 총 연장 길이는 472km로 가음, 가송계, 가송계 성극, 와우호, 흑호계 등 7개 구간을 포함합니다. 그중 가음 구간은 331 국도의 풍경이 가장 풍부한 핵심 지대로 꼽힙니다. 올여름 연선의 모량구, 공룡 지질공원 등 관광지 방문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0% 늘었습니다. 신설된 공룡 테마 휴게소에는 전기차 충전 장치, 이동식 화장실 등의 시설이 갖춰져 자가용 여행객들의 휴식 및 보급 수요를 정조준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름다운 331 2기 프로젝트의 로반 공사는 76% 완성하고 교량 및 배수로 공사는 83% 완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년 10월이면 이 472km의 병목 구간이 업그레이드를 거쳐 1기 공사 및 주변 도로와 매끄럽게 연결될 예정입니다. 전체 도로망이 개통되면 과거 1시간 걸리던 거리가 20분 가까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최근 할빈이 시트립 해외 플랫폼 중국 기적의 명소 순위에서 중국 10대 피서 명소로 선정됐습니다. 시트립 데이터에 따르면 2026년 여름 할빈의 입국 관광 예약량은 전년 동기 대비 20.76% 증가했으며 놀이 상품, 입장권, 휴가 관련 상품 주문량 증가폭이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중앙대가, 중화바로크 역사 무다거리, 할빈 빙설대세계 등 도시 랜드마크와 유명 관광지를 거닐다 보면 외국인 관광객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시트립 플랫폼에 따르면 할빈의 여름철 입국 관광 전체 주문량은 전년 동기 대비 20.76% 증가했습니다. 그중 유럽 관광객 입국 관광 예약량은 64.45% 증가했습니다. 할빈은 쾌적하고 편안한 여름 기후로 계절적 매력을 지속적으로 발산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많은 해외 관광객이 할빈은 겨울에만 여행하기 좋은 곳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북극의 여름을 즐기기 위해 할빈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함에 따라 할빈은 외국인을 상대로 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여러 부문이 협력해 인프라를 최적화했을 뿐만 아니라 세심하고 따뜻한 서비스로 모든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할빈 태평국제공항은 스마트 여행 검사 시스템을 도입해 여행객이 통합된 스마트 검색 통로를 통과하거나 수화물 수령 시간을 이용해 위생 검역, 휴대 수화물 등을 동시에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입국 여객이 초단위 무감각 통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항에는 다국어 스마트 번역 단말기가 배치되어 있고 특수계층 전용 통로를 설치해 통관 대기 시간을 지속적으로 단축하고 있습니다. 한편 완비된 이중언어 소비 보상 체계가 주요 상권과 관광지를 망라했습니다. 도시 전체에 걸쳐 중로 이중언어 표시 제도를 추진해 관광지 료금, 상품 가격표, 식당 메뉴 등의 표시를 정비하고 상품 정보와 사후 서비스 조항을 명확히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제, 환전, 입장 관람, 숙박, 특색 료식 등 서비스 세부 사항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할빈이 적극적인 산학 연계와 정책 지원을 바탕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할빈은 할빈 공업대학 로봇 기술 및 시스템 국가 중점 실험실을 비롯해 3개의 국가 중점 실험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로봇 분야에 중국 과학원 및 중국 공정원 원사 4명, 국가급 성급 인재 64명이 이곳에 집결해 있으며 관련 대학에서는 매년 천여 명의 석박사 인재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할빈은 공정기술연구센터와 중간테스트 고도화 플랫폼 건설에 박차를 가하며 과학연구 성과가 시제품에서 제품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은 스마트 로봇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일련의 정책 조치를 내놓고 대출 이자 지원, 전기요금 보조, 과학기술 프로젝트 추진 등 방식으로 기업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 비용을 완화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할비는 15차 5기능 계획 말까지 로봇 관련 기업 150개, 매출 100억 원을 달성하고 제조업, 농업, 의료건강, 가사서비스, 특수환경 등 영역에서 신제품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열전, 성문화 및 관광청과 중국 석유화학 흥룡강 석유지사가 공동으로 녹색숲을 가로지르는 자가용 료행상품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발표회에서는 원스톱 자가운전 문화관광 시리즈 상품을 선보였습니다. 문화관광 차량관리 카드는 성내 26개 관광지를 아우르며 차량 정비 서비스와 관광지 무료 입장 혜택을 통합했습니다. 삼림의 도시 이춘에서의 3일간 휴가 자가운전 여행 코스는 금산로군, 금주봉 등 우수한 문화관광 자원을 잇고 있으며 러선을 따라 중국 석유화학 충전소가 마련되어 전국간 에너지 보급을 제공해 가족 단위 여행, 자연 풍경 사진 촬영, 삼림 건강관리 등 다양한 고객층에게 적합합니다. 2026년 길림성 연변주 아리랑 가요대회가 8월 하순 연변TV 스튜디오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아리랑은 중국 조선족의 대표적 민요로서 다양한 아리랑이 하나의 노래군을 이루고 있으며 2011년 국가급 무형문화재 대표성 항목 목록에 등재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전승상 1개, 우수상 2개, 인기상 3개, 일정 수의 공연상을 설치했습니다. 참가 공목은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이후 새로 창작된 노래를 위주로 하며 참가자들이 노래로 시대의 주선주를 노래하고 우수한 중화 전통 문화가 새 시대에 지니는 활기찬 생명력을 보여주는 것을 격려합니다. 신청 기간은 8월 4일부터 8월 15일까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련옥이었습니다. 동북망 조선어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장마철이 시작되면 도시내 침수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지는데요. 몇 가지 위험 회피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상청과 수자원관리부서에서 발령하는 강우 및 수위 과도성 위험경보 정보를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경보가 발령되면 지형이 낮은 지역의 주거단지, 쇼핑몰, 차고 등에서는 미리 방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셋째, 도시내 침수가 발생할 경우 가능한 한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넷째, 전기 설비 근처에 접근하지 않으므로 누전으로 인한 위험을 피해야 합니다. 다섯째, 물이 많이 고인 도로 위에서 걷는 것은 자제하고 홍수 예방 안내 표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섯째, 침수 지역에서 차를 운전하지 않도록 하고 지형이 낮은 곳에 주차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발 없이 물속을 걸어가는 것은 위험하며 특히 어린이가 물놀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물속에는 박테리아와 다른 유해 물질이 많으며 이러한 물질들은 감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고전 명작들을 다시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지금 바로 고전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이르자 시간이 얼마간 흐르자 그토록 우물쭈물하며 뒷걸음질하던 오서춘 장기방 동료평은 점차 무도장 분위기에 적응이 된 듯 파트너에게 몸을 맡기고 음악에 맞춰 빙글빙글 돌아간다.

0: 경찰이란 말에 남먼저 무도장을 빠져나가려고 우왕좌왕하는 사람들. 무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한다. 얼마 후 미처 몸을 빼지 못한 손홍매, 우서춘, 동료평, 장계방 네 사람이 파출소로 붙잡혀온다. 손홍매가 겁에 질려 경찰에게 애원한다.
1: 저기요, 잘못했어요. 어떤 곳인지 구경하러 갔을 뿐이에요. 너그럽게 봐주시고 풀어주세요.
2: 맞아요, 우리도 처음 가봤어요. 어떤 곳인지 제대로 보지도 못했다고.
3: 처음이라고? 여기 온 사람들 다 그렇게 말해.
1: 근데 이민대회당에도 지금 모도회를 열잖아요. 우린 잘못이 없어요.
3: 됐어, 잔말 말고 처분을 기다려.
1: 아니,
0: 경찰이 말을 마치고 가버리자 우서춘은 손홍매와 따지고 든다.
2: 다 너 때문이야. 괜찮다더니 망신살 제대로 뻗쳤어.
1: 경찰이 들이칠 줄 나도 몰랐어. 이럴 줄 알았다면 니들 안 데리고 왔지. 우리 집에서 알면 안 되는데. 엄마가 알면 나 죽었어.
2: 만약에 학교에서 알고 우릴 처벌하면 어떡해. 홍매야, 어떻게 방법 좀 대봐.
1: 방법 대볼게.
3: 손홍매, 우서춘, 들어.
0: 손홍매네가 경찰한테 불리워 들어가니 학교 교무처의 리 선생님이 와서 경찰에게 사정하고 있다.
4: 죄송해요, 애들이 아직 철이 없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3: 학교에서 학생들 관리를 잘해야지요.
4: 네네, 죄송해요.
1: 아저씨,
4: 돌아가서
1: 무슨
4: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0: 한껏 주눅이 들어 사무실에 들어선 네 사람은 리 선생님을 보고 깜짝 놀란다.
1: 리 선생님, 여긴 어쩐 일이에요?
4: 어떤 일이냐고? 학교에 소문이 파다한데 그럼 내가 몰랐으면 했어? 니들 각오해. 이번 일은 그냥 못 넘어갈 거야. 경찰 동무, 정말 미안합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3: 됐어요. 여기에 사인하고 네. 데리고 가세요. 네.
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 아, 빨리 가요. 얼른 가봐요.
4: 니들 당장 따라와. 어서.
0: 겨우 파출소에서 풀려나 숙소로 돌아온 넷은 침실에 들어서기 바쁘게 침대에 덜썩 들어눕는다.
5: 될 수 없어. 처음 갔는데 상습범 취급하잖아.
2: 아이고, 어떡하면 좋냐. 학교에 소문이 다 나서 어떡하면 좋냐고.
1: 그러게, 우리만 잡혔잖아. 아니, 그러고 보니 사선이 참 운이 좋아.
0: 선홍매가 뭔가 생각난 듯 침대에서 일어나며 말한다.
1: 맞아. 니들은 오늘 일이 수상하지 않아? 리 선생님이 어떻게 무도회 간 거 알았을까? 사존이가 고발한 거 아닐까?
0: 의심의 화살이 공연히 종사손에게로 향한다.
6: 아닐 거야. 류형 언니도 안 갔잖아.
1: 류형 언니랑은 성질이 틀리지. 우리가 침실을 왜 비웠는데? 류형 언니 때문이잖아. 근데 사존이 경우는 다르지. 사존이랑 연관 있는 게 틀림없어. 걔한테 말하지 말아야 했어.
2: 짜증나. 됐다 됐어. 어차피 빼도 박도 못하는데 뭐. 처벌이나 기다리지 뭐.
0: 한편 한목지가 집에 들어서기 바쁘게 종사존이 따라와 방에 들어선다. 화가 꼭두까지 치민 한목지는 애써 해석하려는 종사존을 무작정 밀어낸다.
1: 목재씨, 목재씨, 목재.
3: 누가 들어오라 했어? 나가.
1: 내 말 좀 들어오라고.
3: 세대가 이유 없다. 이제 이혼 못할 이유가 없잖아. 나가. 종사존 나가라고.
1: 오해예요.
3: 오해? 그럼 어디까지 오해예요? 그래, 물론 너한테도 자유가 있어. 그래, 맞아. 내가 여태껏 이혼한다고 했어. 이건 다 널 위해서 그랬어.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시간도 줬어. 근데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나랑 우리 가문에 멍청을 해? 너 아주 내 얼굴에 여지없이 깎았어. 긴 말 필요 없어. 월요일에 법원에서 보자. 그만 나가. 나가. 꺼져.
1: 그래요. 이혼해요.
0: 숨이 가파올라 말조차 하기 힘들어진 종사조는 얼결에 이혼이라는 말을 내뱉고 한목재 방을 나가버린다. 한편 대학교 교정 한쪽에 학생들이 새까맣게 몰려서 있다. 교실을 나서다 이를 발견한 우서촌이 사람들 틈을 뒤집고 앞으로 나간다. 학교 선전단에 통지가 붙어있다. 제일 앞줄에선 한 남학생이 모두가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통지 글을 읽는다.
7: 경제학부와 중문학부의 일부 학생들이 지난주 일요일 저녁 사사로이 무더기에 참가했는데 이는 학교 규정을 엄중히 위반하고 나쁜 기풍을 조성했기에 학교 당위에서는 무더기에 참가한 모든 학생들에게 통보 비평을 한과 동시에 수업을 중지시킨다. 학교 측의 처분을 기다리기 바란다.
8: 와, 심각하네.
9: 진짜 심각했는데.
8: 그러게. 우리 안 가기 잘했어.
0: 통지 내용을 듣던 우서촌이 사색이 되어 숙소로 달려들어간다. 침실에서 장계방과 동료평이 책상에 마주 앉아 무언가를 열심히 쓰고 있는데 우서촌이 헐레벌떡 들어선다.
2: 얘들아, 끝장이야. 학교에서 통보 비평했어. 골치 아프게 됐다. 니들 뭐하니?
10: 너도 빨리 반성문을 써. 너무 심각하게 쓰지 말고. 학교에서 우리를 가만둘 리가 없어. 어렵게 대학에 붙었는데 일 때문에 졸업 못하면 나 상황이 빠질 속을 거야.
5: 예, 서춘아, 너도 빨리 써. 성실하게 써.
2: 소용이 있을까?
10: 있을지 없을지 해봐야지. 아직 어떤 처벌을 내릴지 모르는데. 아니, 혹시 알아? 우리가 반성문을 많이 쓰면 학교에서 우리를 한번 봐줄지도.
2: 사준이는? 사준이도 알아?
5: 걔는 어쩌네게 가지도 않았는데 걔랑은 상관이 없잖아.
2: 홍매는? 도망친 거 아니야?
5: 말도 마. 처벌 소식을 듣자마자 짐 싸서 집에 갔어.
2: 이 일이 없는 놈.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0: 이때 마침 우서촌의 말을 듣기라도 한 듯 손홍매가 해맑은 표정으로 숙소에 들어선다.
1: 어머, 다들 있었네. 반성문 쓰고 있어? 꽤 많이 썼네. 학부에서 우리더러 사연을 진술하라고 했잖아, 그치? 난 이렇게 생각해. 이번 사건의 주요 인물은 내가 아니야. 진짜야. 그렇잖아. 생각해봐. 류영 언니가 우리더러 기숙사를 비워달라고만 안 했으면 우리가 무도장에 갔겠어? 안 그래? 그니까 니들 반성문 쓸 때 제대로 써. 사실대로 쓰란 말이야.
0: 이 시각 종사조는 또다시 교무처 리 선생님한테 불리워 간다.
11: 선생님, 찾으셨어요?
12: 들어와. 사전아, 이거 봐봐. 네가 쓴 거 맞아?
11: 맞아요. 제가 직접 쓴 입학 신청서예요.
12: 제보가 들어왔어. 네가 결혼한 사실 숨겼다고. 남편이 있는 거 맞지? 이 사실을 반드시 똑바로 설명해. 학교에서도 이미 알고 있어. 고의적으로 조직을 기만한 거 반드시 엄숙하게 처벌할 거야. 맞다. 그리고 너, 친구들이 그러는데 이번에 무도장에 간 것도 네가 꼬드긴 거라며.
11: 무도장요? 무도장이라니요?
12: 가서 잘 생각해봐.
11: 누가 그래요? 내가 꼬드겼다고? 선생님, 결혼한 건... 제가 설명할게요. 오해가 좀 있어요.
12: 듣고 싶지 않으니 가서 모든 상황을 글로써서 머리까지 마치고 처벌을 기다려.
11: 아니, 선생님.
0: 리 선생님은 종사존의 설명은 들을 염도 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버린다. 자리에 선 채 속상한 표정을 짓고 있던 종사존은 고개를 훅 숙인 채 교무처를 나간다. 한편 한목진의 집. 야채가 한가득 담긴 장바구니를 들고 종종 걸음으로 현관으로 들어서는 정아줌마의 손에는 신문이 한 장 쥐어져 있다. 정아줌마가 진혜화를 부른다.
13: 진주희, 진주희.
11: 왜요?
12: 이웃들이 수군거려요. 우리 집 이리 신문이 났대요.
11: 우리 집이 뭐요?
12: 이거 봐요.
0: 진혜화가 정아줌마의 손에서 신문을 받아든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한경선이 묻는다.
13: 뭔데 그러?
11: 봐요.
13: 어?
11: 아주 제멋대로 썼어요. 터무니없이.
13: 묵지도 알고 있어?
11: 물어볼게요.
0: 진혜화가 2층 한목재 방으로 올라온다. 팔짱을 낀 채 창문을 마주하고 서 있던 한목지가 노크 소리에 고개를 돌린다.
14: 어머니.
11: 목지야. 그 신문에 실린 글을 너도 봤어?
14: 봤어요.
11: 어떻게 생각해?

0: 알아요. 이 일이 우리 집에 큰 일인가. 엄청난 일이죠. 부끄러움을 알고 두려움을 알라. 이는 우리 집 가풍이죠. 어릴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가 나랑 정인을 이렇게 교육했어요. 사존이가 이런 일을 했을 리 없어요. 누군가의 자까지 분명해요. 내가 잘 알아보고 알려드릴 테니 어머니 아버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1: 묵지야, 잘 해결해야 한다.
0: 네.
2: 다시 거실로 내려온 진혜화가 소파에 앉기 바쁘게 한병선이 묻는다.
3: 묵지는 뭐라?
1: 묵지도 알고 있었대요. 사존이한테 직접 물어보겠대요. 그러면서 누가 작감 부리는 것 같대요.
3: 이번 일은 애들이 해결하게 놔두기요.
1: 아, 그건 안 되죠. 애들이 어떡해요. 사존이가 오면 내가 단단히 따져야겠어요. 대체 뭐 하자는 건지. 이걸 좀 봐요. 말도 안 돼요. 권세를 이용해서 강박으로 결혼했다니 누굴 강박했는데요. 순호설이잖아요. 말도 안 돼.
3: 당신도 참 아무런 근거도 없이 어떻게 이걸 사손이가 말했다고 단정을 짓소. 아, 됐어 됐어.
1: 되긴 뭐가 돼요. 네? 당신은 잠겨 말아요. 내가 해결할 테니.
3: 아유, 좀 그만 흥분하.
1: 흥분 안 하게 됐어요? 이게 얼마나 용량이 나쁜데 남들이 뭘 하겠어요.
2: 한편 대학교 숙소. 종사손이 침실에 들어서자 책을 보던 료용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앞으로 다가오며 묻는다.
4: 사존아, 무슨 일이야? 선생님이 왜 널 찾았어?
5: 누가 학부에 고발했대. 무도장에 간 거 내가 꺼두겼다고. 그리고 또 내가 결혼한 사실도 고발했어. 반성문 쓰래.
2: 2층 침대에 누워 얼굴을 빠끔히 내민 손홍매가 비아냥거린다.
6: 어머, 사존아, 너 결혼했어?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야? 근데 강채남은 왜 널 쫓아다녀? 설마 너 양다리 걸치는 거야?
4: 됐어, 그만해. 이 상황에 그런 말 하고 싶어? 사존아, 그럼 너 어쩔 생각이야? 선생님한테는 뭐라고 설명할 건데?
2: 요영의 물음에 종사전은 한참 말없이 그를 바라보고는 가방을 들고 눈물을 훔치며 침실을 나가버린다.

0: 사준아, 사준아.
1: 어쭈, 제 쪽에서 성질이네. 우리를 속인 게 누군데 제 쪽에서 난리야.
0: 그만해, 황매야. 입 좀 다물어.
1: 알았어, 말 안 할게. 책이나 봐야지.
2: 한목진의 집. 정사손이 현관에 들어서자 정아줌마가 행주의 손을 닦으며 나와 반갑게 맞아준다.
3: 사전이 왔어? 밥은 먹었어?
2: 정아줌마를 멀끄러니 바라보던 종사조는 아무 말 없이 2층 계단을 오른다. 이 시각 한목진은 책상에 마주앉아 열심히 강판을 새기고 있다. 종사손이 방문 앞에 와서 서자 기척소리 한목지가 고개를 들고 종사손을 쳐다본다. 말없이 자신을 두루저라 쳐다보는 한목지와 눈길이 마주친 종사손은 입술을 달싹이며 등을 돌리더니 이내 다시 돌아서 한목지를 향한다. 정사조는 마치 잘못을 저지른 어린애처럼 한목지의 눈치를 보며 천천히 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와서 걸터앉는다.
3: 목지 씨, 나 어떡해요? 골치 아픈 일 생겼어요.
4: 그래? 꽤 심각한가 보지. 말해봐, 무슨 일인데?
3: 배신당했어요. 기숙사 친구들이 날 배신했어요. 무슨 원한을 샀는지 모르겠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선생님이 날 부르더니 무도장에 간 거 내가 꼬득인 거라면서 반성문을 쓰래요. 처분도 줄 거래요.
4: 한 여대생의 혼인 이야기라는 글은 어떻게 된 거예요? 난 이게 더 궁금해. 사준아, 난 내가 이런 짓을 했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아. 근데 이미 벌어진 사실이야. 나한테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 왜 우리 가족까지 끌어들여? 우리 아버지는 이거 시위석이야. 앞으로 공작은 어떻게 하고 얼굴은 어떻게 들고 다니라고. 설명 좀 해봐. 그래야 나도 할 말이 있을 게 아니야.
3: 부모님한테는 내가 해석할게요.
4: 너 방금 뭐라고? 무도장에 간 거 내가 조시겠다고? 말도 안 돼. 네가 그런 재주가 어디 있다고. 사전아, 누구한테 모함당했다고 생각되면 학교 측에 똑바로 설명해. 내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줄게.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서류들을 가지고 법원에 가 위원수석을 하자. 열심히 월요일 오전이야.
2: 말을 마친 한목진은 다시 돌아앉아 강판을 새기기 시작한다. 드라마 인생향연 53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호,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인생향연 오늘은 54번째 시간입니다. 한목진은 책상에 마주 앉아 열심히 강판을 새기고 있다. 종사손이 방문 앞에 와서 소자 기척소리 한목지가 고개를 들고 종사손을 쳐다본다. 말없이 자신을 두루조라 쳐다보는 한목지와 눈길이 마주친 종사손은 입술을 달싹이며 등을 돌리더니 이내 다시 돌아서 한목지를 향한다. 종사손은 마치 잘못을 저지른 어린애처럼 한목지의 눈치를 보며 천천히 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와서 걸터앉는다.
1: 목지 씨, 나 어떡해요? 골치 아픈 일 생겼어요.
2: 그래? 꽤 심각한가 보지. 말해봐, 무슨 일인데?
1: 배신당했어요. 기숙사 친구들이 날 배신했어요. 무슨 원한을 사는지 모르겠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느 선생님이 날 부르더니 무도장에 간 거 내가 꼬득인 거라면서 반성문을 쓰래요. 처분도 줄 거래요.
2: 한 여대생의 혼인 이야기란 글은 어떻게 된 거예요? 난 이게 더 궁금해. 사준아, 난 내가 이런 짓을 했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아. 근데 이미 벌어진 사실이야. 나한테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 왜 우리 가족까지 끌어들여? 우리 아버지는 이거 시위석이야. 앞으로 공작은 어떻게 하고 얼굴은 어떻게 들고 다니라고. 설명 좀 해봐. 그래야 나도 할 말이 있을 게 아니야.
1: 부모님한테는 내가 해석할게요.
2: 너 방금 뭐라고? 무도장에 간 거 내가 조시겠다고? 말도 안 돼. 내가 그런 재주가 어디 있다고. 사전아, 누구한테 모함당했다고 생각되면 학교 측에 똑바로 설명해. 내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줄게.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서류들을 가지고 법원에 가 위원수석을 하자. 열심히 오래 로선이야.
0: 말을 마친 한목진은 다시 돌아앉아 강판을 새기기 시작한다. 이혼이란 말에 벌떡 자리에서 일어선 종사손은 무슨 말을 하려다 말고 가방을 들고 방을 나간다. 종사손의 모습이 사라지자 한목진은 손에 들었던 피를 책상에 던져버리고 고개를 뒤로 한껏 젖혀 걸상 등받이에 기댄 채 깊은 한숨을 내쉰다. 한목지의 방을 나와 진해화를 찾아간 종사조는 얌전히 앉아 진해화의 말을 기다린다.
3: 말해봐, 강천남은 누구야? 뭐 하는 사람이야?
1: 우리 학교 학생이에요. 자꾸 나를 쫓아다니길래 할 수 없이 결혼했다고 말해버렸어요. 근데 이렇게 신문에까지 낼 줄 몰랐어요.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목지 씨 안 믿어요. 나 어떡해요? 목지 씨가 이혼하자요.
3: 너 참 정말 어리석구나. 입학할 때 내가 뭘 했어? 아무한테나 사생활을 말하지 말고 특히 집안일을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 일이 이 지경이 됐으니 목지가 화내는 거 당연해. 나도 화가 나. 이렇게 신문에 내면 아버지한테도 그렇고 우리 집안에 얼마나 영향이 큰지 알아? 됐어, 그만 가봐.
0: 진해화의 말이 예리한 비수마냥 가슴이 와 꽂힌 종사조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맥없이 문 쪽으로 향한다. 종사존이 잠깐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 진해화를 돌아보지만 진해화는 눈을 감고 앉은 채 종사존을 외면한다. 종사존의 모습이 사라지자 진해화는 깊은 한숨을 쉰다.

0: 자리에 눈 종사조는 이불을 얼굴까지 올려쓰고 낮은 소리로 훌쩍인다. 맞은편 침대에 눈 류영이 그를 부른다.
1: 사존아. 사존아. 뭔 일 있어? 아니, 아까부터 내내 기분이 안 좋아 보여. 우리 나가서 얘기할까? 애들이 깨겠어.
0: 류영이 종사전과 함께 조용히 밖으로 나와 긴 의자에 앉는다.
1: 사전아, 앉아봐. 울지 마. 무슨 일이야? 사실대로 말하면 되잖아. 누구한테 원한 샀는지 모르겠고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난 학교 그만둘 거예요.
2: 아니,
0: 말을 마친 종사조는 자리에서 일어서 저만치 가버린다. 종사조의 갑작스런 행동에 잠깐 몽해있던 요영은 급히 뒤쫓아간다. 이튿날 학교 교무처 곱부의 물을 받아든 리 선생님은 종사전과 책상을 사이두고 마주앉는다.
3: 종사전, 쓰라는 반성문은 썼어?
1: 리 선생님, 무도장에 간 거 제가 주도했다고 누가 말했는지 모르겠고요. 결혼 사실을 숨겼다고 누가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무도장 일은 저란 상관 없어요. 결혼 사실을 숨긴 건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어떤 처벌을 하든 달게 받겠어요.

0: 또 기다리지 않은 채 교모처를 나간다. 한편 리소당이 묵은 호텔방. 침대에 기대어 신문을 보고 있는 리소당에게 당비서가 전화 내용을 보고한다.
1: 방금 시정부 한석이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회장님과 식사를 하면서 투자에 관해 구체적으로 얘기해보자입니다.
2: 당비서.
1: 네.
2: 난 지금 누굴 만날 기분이 아니네.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나? 리양은 소식이 없고 딸도 못 찾고 투자 유치에 관해선 행사들이 꽉 들어차구만. 투자하겠다고 한 게 후회가 되는군.
1: 회장님, 이럴 바엔 우리 이만 돌아갑시다. 다음에 기회가 오면 또 오죠.
2: 아니, 지금 가면 안 되네. 지금 돌아가면 후회가 될 것 같네. 저기,
1: 네,
2: 자네 오늘 스케줄 전부 취소하게. 밖에 나가서 좀 돌아다니게. 일단 전에 이 양의 직장부터 찾아보고 또 예전에 살던 집 주소도 알아보게요. 어쩌면 그 동네 살던 사람들한테서 무슨 단서를 찾을지 모르잖소. 안 그런가?
1: 회장님, 투자 유치를 제쳐놓고 이러면 한석이가 싫어하실 텐데요.
2: 신경 쓸 새 없네. 설득하지 말게. 이렇게 하게요.
0: 초인종 소리에 당비서가 자리에서 일어나 조리문 쪽으로 향한다.
1: 잠시만요.
0: 문이 열리자 선성쌍의 모습이 나타난다.
3: 당비서.
1: 아, 성상씨 일찍하네요. 자, 들어오세요.
3: 아닙니다. 제가 더울 일 없나 해서 왔습니다.
1: 아휴, 잘 오셨네요. 그러지 않아도 선생님께서 도움 좀 청하려던 참입니다. 사람을 찾아줄 수 있습니까? 이름은 리양인데 예전에 문사관에서 근무했고 67년도에 신강에 갔습니다.
3: 이름을 어떻게 씁니까?
1: 목자리에 태양이란 양자요.
3: 리양, 문사관에서 근무했다고요?
1: 네.
3: 알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볼게요.
1: 아휴, 부탁드릴게요. 고마워요. 저, 앉았다 가세요.
3: 아닙니다, 괜찮아요. 그럼 일 보세요. 전 이만 가볼게요.
1: 그래요. 그럼 머리 안 나갈게요. 수고해요.
3: 네, 안녕히 계세요.
0: 종사손 내 친정집.
4: 그래. 오지마.
5: 데리고 들어가.
4: 그래. 우리 아가 오지마. 가자, 오지마.
0: 소평이 아기를 달래는데 정성이 그를 방으로 들여보낸다. 종사손이 얼굴을 상해 묻고 울고 있는데 그를 애워싸고 있는 집 식구들이 너나 없이 한숨을 내쉰다.
6: 목지는 어떻게 된 거냐? 맨날 이혼 타령이나 하고.
7: 사손아, 너도 그래. 뭐하러 강찬남한테 그런 말을 해가지고. 아무 문제도 없는데 왜 그렇게 신문에까지 낸다니.
8: 당시 그 자식 전부터 무슨 보도를 쓰네 뭐네 하면서 설쳐댈 때부터 좋은 사람이 아닌가 알아봤어요. 사손아, 내가 오빠가 가서 한 번 더 봐줄게.
7: 그런다고 뭐가 해결되냐? 이미 직역이 됐는데 지금 종교한 건 사손의 시부모와 묵지의 속을 풀어주는 거다.
6: 사손아, 여자는 말이야 본분을 지켜야 돼. 묵지가 화를 내는 것도 당연하다. 바꿔놓고 묵지가 밖에서 다른 여자랑 예쁘게 굴어봐. 내 마음이 좋겠어?
9: 엄마, 나 예쁘게 군 적 없어요. 강천남이 자꾸 귀찮게 했어요. 나 예쁘게 안 굴었다고요.
10: 왜 소리는 질러? 지금 어머니, 아버지, 오빠까지 다 내가 잘 되라고 이러는데 왜 마 안 들어? 바보니? 마음 풀어주면 되잖아.
9: 싫어요.
10: 그럼 이혼할 거야?
9: 못할 것도 뭐야? 맨날 그거 갖고 날 협박이나 하고 나도 지겨워요.
10: 너 바보니?
5: 어? 뭐

0: 집지가 조건이 얼마나 좋은데 이혼하자면 무서워할 줄 알아? 어? 이혼하고 여자 혼자서 어떻게 살려고 그래?
1: 그럼 그럼 여자는 쉽게 이혼하는 거 아니야. 잘못했다가 인생 망칠 수 있어.
0: 이렇게 하자. 내일 내가 가서 목주에 설득해볼게.
2: 오빠 말이 맞다. 내일 오빠랑 같이 올라가. 어? 우리도 너한테 힘이 돼줄게. 일단 묵지를 잘 달래서 화부터 풀어줘.
3: 누구도 말리지 말아요. 이혼할 거예요. 이혼하면 다들 속썩일 일도 없잖아요.
0: 또 속어지 뿌리는 거 봐. 내 말을 귀뜬으로 들었어? 아버지 딸 좀 어떻게 해봐요. 난 모르겠어요.
2: 너나 잘해. 당이 코도 못 닦는 주제.
4: 종사선이 화를 내며 방으로 들어가고 뒷이어 어머니 아버지도 자리를 뜨자 혼자 남은 종성이 억울한 듯 중얼거린다.
0: 어쭈? 다들 왜 나만 몰아붙이는 거야? 아이고, 한 집 식구 맞아? 채. 아이고, 몰라.
4: 민정국 앞. 결혼증을 둔 한목지가 서성이며 종사선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 시각 역시 민정국 근처에 이른 종사선은 다가갈 염을 하지 않은 채 나무 뒤에 숨어 한목지를 지켜보고 있다. 선자리에서 한동안 망설이던 종사선은 결국 발길을 돌린다. 종사선이 맥없이 걸음을 옮기고 있을 때 마침 그곳을 지나던 한정연이 그를 부른다.
5: 올케!
4: 종사선이 한정연을 와락 끌어안는다.
5: 올케, 진짜 왔어? 정연이, 나 진짜 이혼 못해요. 안 할래요. 묵지 싫어, 헤어지기 싫어요. 나 좀 도와줘요. 나 좀 도와달라고요.
6: 올케, 맘 알아요. 근데 이번에 오빠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커요. 우리 오빠가 아무리 착해도 그렇지 어떻게 남자의 자존심을 가지고 장난치고 우리 집안을 가지고 장난칠 수 있어요. 하지만 나도 억울해요. 억울해 죽겠어요. 알아요. 오빠는 결혼 내내 이혼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내가 대학에 갔는데도 이혼하겠대요. 그러다 강천남이 나타났고 죽어라 날 쫓아다녔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나 오빠가 없이는 안 된다는 거. 정연이 뒤늦게 알았어요. 사랑이 뭔지. 내 평생에 오빠가 아닌 그 누구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오빠가 나 버리면 나 끝장이에요. 내 맘 알아요?
7: 나도 알아요. 왜 이런 말을 우리 오빠한테 안 했어요? 말하면 오빠가 용서해 줄 텐데요.
5: 말했는데 안 믿어요. 안 믿는다고요. 정연이가 도와줘요. 나 오빠가 아니면 안 돼요. 제발 도와줘요.
7: 알았으니까 너무 속구리지 마요. 네? 우리 방법 좀 대봐요. 근데 학교 처벌은 어떡할 건데요? 만약 이혼 안 하면 정말로 학교를 기만하게 되잖아요. 걔
5: 상관없어요. 그만둘래요. 다 필요 없어요. 나 대학도 싫어요. 목주 씨만 있으면 돼요. 당장 경찰에 가서 퇴학하겠어요. 지금 갈 거예요.
8: 옳게! 흥분하지 말아요!
4: 말을 마친 종사선은 한정연이 말릴 새도 없이 앞으로 달려간다. 안타까운 심정으로 종사선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한정연은 갑자기 생각이 든 듯 오던 길을 되돌아서 간다. 잠시 후 민정국 앞에 종사선 대신 한정연의 모습이 나타난다.
9: 정연아, 내가 여긴 어쩐 일이야? 사전이는?
7: 기다리지 마요. 안 올 거예요. 좀 전에 만났는데 오빠한테 미안한 짓 따윈 절대 안 했대요. 오빠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같아.
9: 넌 내 동생도 아니야. 사전이한테 전해. 며칠이나 피해 다닐 수 있는가 보자. 피해라고?
7: 아니, 오빠!
10: 해석할 기회는 줘야지.
11: 됐다 그래.
10: 후회할 거야. 아차.
4: 대학교 정문. 학생들이 몰려서서 종사존에 대해 수군거리고 있다. 마침 그곳을 지나던 종사존은 잠깐 주춤하더니 곧 다시 가슴을 펴고 가던 길을 재촉한다.
12: 사존이! 사존이! 어디가 됐어? 죽도록 찾았어. 어디 가서 얘기 좀 하겨.
4: 종사존을 발견한 강천남이 그를 부르며 쫓아와 팔을 잡는다. 하지만 종사존이 쌀쌀한 표정으로 매섭게 쏘아보자 강천남은 잡았던 종사손의 팔을 슬며시 놓는다.

0: 드라마 인생향연 54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호,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1: 네, 이것으로 고전흥상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편집의 김인성이었습니다.
2: 매년 800만 톤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바다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83억 톤의 플라스틱 생산량 중 9%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비닐봉지는 20년이 흘러야 자연 분해되고 플라스틱 빨대를 분해하는 데는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 나만의 컵만 사용해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0: 흥룡강 조선어 방송.
1: 흥룡강 조선어 방송.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중국 하이빈에서 보내드리는 흥룡강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뉴스입니다. 현재 우리성 전역의 종합교통 인프라 건설 100일 공세가 한창입니다. 할빈 이춘 고속철도, 학강 이춘 고속도로, 할빈 도시권 순환도로 등 여러 중대 프로젝트가 연내 완공 및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100일 공세의 핵심 프로젝트인 아름다운 룡강 331 국경도로 2기 공사, 국경선을 따라 구불구불 뻗은 이 중점 경관도로는 관광 성수기를 맞아 공사와 차량 동행을 모두 보상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J331 국도 성내 구간은 총 연장 길이가 약 2,600km에 달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2기 공사는 이 대통로의 일부 구간에 대한 품질 개선 및 개조 공사입니다. 건설 총 연장 길이는 472km로 가음, 가송계, 가송계 성극, 와우호, 흑호계 등 7개 구간을 포함합니다. 그중 가음 구간은 331 국도의 풍경이 가장 풍부한 핵심 지대로 꼽힙니다. 올여름 연선의 모량구, 공룡 지질공원 등 관광지 방문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0% 늘었습니다. 신설된 공룡 테마 휴게소에는 전기차 충전 장치, 이동식 화장실 등의 시설이 갖춰져 자가용 여행객들의 휴식 및 보급 수요를 정조준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름다운 331 2기 프로젝트의 로반 공사는 76% 완성하고 교량 및 배수로 공사는 83% 완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년 10월이면 이 472km의 병목 구간이 업그레이드를 거쳐 1기 공사 및 주변 도로와 매끄럽게 연결될 예정입니다. 전체 도로망이 개통되면 과거 1시간 걸리던 거리가 20분 가까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최근 할빈이 시트립 해외 플랫폼 중국 기적의 명소 순위에서 중국 10대 피서 명소로 선정됐습니다. 시트립 데이터에 따르면 2026년 여름 할빈의 입국 관광 예약량은 전년 동기 대비 20.76% 증가했으며 놀이 상품, 입장권, 휴가 관련 상품 주문량 증가폭이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중앙대가, 중화바로크 역사 무다거리, 할빈 빙설대세계 등 도시 랜드마크와 유명 관광지를 거닐다 보면 외국인 관광객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시트립 플랫폼에 따르면 할빈의 여름철 입국 관광 전체 주문량은 전년 동기 대비 20.76% 증가했습니다. 그중 유럽 관광객 입국 관광 예약량은 64.45% 증가했습니다. 할빈은 쾌적하고 편안한 여름 기후로 계절적 매력을 지속적으로 발산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많은 해외 관광객이 할빈은 겨울에만 여행하기 좋은 곳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북극의 여름을 즐기기 위해 할빈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함에 따라 할빈은 외국인을 상대로 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여러 부문이 협력해 인프라를 최적화했을 뿐만 아니라 세심하고 따뜻한 서비스로 모든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할빈 태평국제공항은 스마트 여행 검사 시스템을 도입해 여행객이 통합된 스마트 검색 통로를 통과하거나 수화물 수령 시간을 이용해 위생 검역, 휴대 수화물 등을 동시에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입국 여객이 초단위 무감각 통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항에는 다국어 스마트 번역 단말기가 배치되어 있고 특수계층 전용 통로를 설치해 통관 대기 시간을 지속적으로 단축하고 있습니다. 한편 완비된 이중언어 소비 보상 체계가 주요 상권과 관광지를 망라했습니다. 도시 전체에 걸쳐 중로 이중언어 표시 제도를 추진해 관광지 료금, 상품 가격표, 식당 메뉴 등의 표시를 정비하고 상품 정보와 사후 서비스 조항을 명확히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제,

0: 관전, 입장 관람, 숙박, 특색 료식 등 서비스 세부 사항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할빈이 적극적인 산학 연계와 정책 지원을 바탕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할빈은 할빈공업대학 로봇기술 및 시스템 국가중점실험실을 비롯해 3개의 국가중점실험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로봇 분야에 중국과학원 및 중국공정원 원사 4명, 국가급 성급 인재 64명이 이곳에 집결해 있으며 관련 대학에서는 매년 천여 명의 석박사 인재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할빈은 공정기술연구센터와 중간테스트 고도화 플랫폼 건설에 박차를 가하며 과학연구 성과가 시제품에서 제품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성은 스마트 로봇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일련의 정책 조치를 내놓고 대출 이자 지원, 전기료금 보조, 과학기술 프로젝트 추진 등 방식으로 기업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 비용을 완화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할빈은 15차 5개년 계획 말까지 로봇 관련 기업 150개, 매출 100억 원을 달성하고 제조업, 농업, 의료건강, 가사서비스, 특수환경 등 영역에서 신제품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열전, 성문화 및 관광청과 중국석유화학 흥룡강 석유지사가 공동으로 녹색숲을 가로지르는 자가용 료행상품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발표회에서는 원스톱 자가운전 문화관광 시리즈 상품을 선보였습니다. 문화관광 차량관리 카드는 성내 26개 관광지를 아우르며 차량 정비 서비스와 관광지 무료 입장 혜택을 통합했습니다. 삼림의 도시 이춘에서의 3일간 휴가 자가운전 여행 코스는 금산 로건, 금주봉 등 우수한 문화관광 자원을 잇고 있으며 조선을 따라 중국 석유화학 충전소가 마련되어 전국간 에너지 보급을 제공해 가족 단위 여행, 자연 풍경 사진 촬영, 삼림 건강관리 등 다양한 고객층에게 적합합니다. 2026년 길림성 연변주 아리랑 가요대회가 8월 하순 연변TV 스튜디오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아리랑은 중국 조선족의 대표적 민요로서 다양한 아리랑이 하나의 노래군을 이루고 있으며 2011년 국가급 무형문화재 대표성 항목 목록에 등재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전승상 1개, 우수상 2개, 인기상 3개, 일정 수의 공연상을 설치했습니다. 참가 공목은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이후 새로 창작된 노래를 위주로 하며 참가자들이 노래로 시대의 주선류를 노래하고 우수한 중화 전통 문화가 새 시대에 지니는 활기찬 생명력을 보여주는 것을 격려합니다. 신청 기간은 8월 4일부터 8월 15일까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련옥이었습니다. 동북망 조선어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장마철이 시작되면 도시내 침수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지는데요. 몇 가지 위험 회피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상청과 수자원관리부서에서 발령하는 강우 및 수위 과도성 위험경보 정보를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경보가 발령되면 지형이 낮은 지역의 주거단지, 쇼핑몰, 차고 등에서는 미리 방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셋째, 도시내 침수가 발생할 경우 가능한 한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넷째, 전기 설비 근처에 접근하지 않으므로 누전으로 인한 위험을 피해야 합니다. 다섯째, 물이 많이 고인 도로 위에서 걷는 것은 자제하고 홍수 예방 안내 표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섯째, 침수 지역에서 차를 운전하지 않도록 하고 지형이 낮은 곳에 주차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발 없이 물속을 걸어가는 것은 위험하며 특히 어린이가 물놀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물속에는 박테리아와 다른 유해 물질이 많으며 이러한 물질들은 감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드라마 숨바귀꽃 기획 허복순 연출 김은희 88번째 시간입니다. 강영철은 일부 대우를 이끌고 계속 싸우고 있었다. 놈들의 토벌은 미친 듯이 발광하던 고소기가 지나가고 이제는 기세가 꺾이기 시작하였다. 놈들은 자라처럼 뒤로 머리를 움츠리기 시작하였다. 강영철은 부대를 집중시켜 힘을 모아 놈들을 타격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부대를 이끌고 약속한 지점으로 행군해 갔다. 어느 날 아침 그들은 한 산마루에서 한 무리의 웬 사람들을 만났다. 눈여겨보니 뜻밖에도 덕강이네들이었다. 그들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모두가 한동안 웃고 떠들었다. 강영철은 급히 그들을 불렀다.
1: 동지들, 모처 뵙고 나왔을까요? 우리한테 금방이 있으니 어서 여기야.
0: 덕강이가 웃으며 말했다.
2: 괜찮습니다. 속에 쇳덩이가 생겨서 배가 꺼지지 않은 겁니다.
0: 그들은 마대를 끄르고 보았다. 안에는 푸른 무우가 가득 들어있었다. 그들은 제가끔 한 개씩 들고 무릎에 턱 쳐서 두 조각 내서는 와작와작 씹어먹었다. 맛은 그 무엇도 이에 비길 수 없었다.
3: 교도운동치는 방법이 대단한데요.
0: 만국고가 우적우적 씹으며 말했다.
3: 식은 참 좋은 물건입니다. 먹고 나면 배도 부르지 목도 축이지. 먼 길을 걸 때는 몸을 거뿐하게 하거든요.
0: 강영철은 희죽이 웃으며 대답했다.
1: 내가 무슨 방법이 있겠어. 그건 인민들이 보내온 원어물자요. 동물은 한 가지 빠뜨려서 그걸 먹으면 힘이 부쩍 나서 더욱 용감하게 싸운다.
0: 그들은 웃고 떠들며 전투에서 승리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강영천이 자기의 의견을 덕강이네 앞에 내놓자 모두 다 찬성하였다. 그들은 즉시 구에 돌아가서 류구장과 독성이 옥춘회를 찾기로 하였다. 하지만 약속했던 지점에 와서 물어보니 사람들은 류구장네가 한 번도 온 적이 없다고 말하였다. 그들이 막 자리를 뜨려 하는데 인이가 대원 한 명을 데리고 문득 나타났다. 인이는 로무 주허에서 탈출한 뒤 다시 그 수림 속에 들어가 총을 찾아들고 밤에 낮을 이어 산을 넘고 들을 지나 부대를 찾아왔다. 그는 도중에서 류구장과 덕송이가 거느린 부대의 대원 한 명을 만났다. 그 대원은 류구장과 덕송이네가 겪은 불행을 떠듬떠듬 알려주었다. 유격대가 갈라져서 행동하기 시작한 뒤 류구장의 부대는 한동안 활약하다가 정세가 너무나도 위험하여 더는 견지할 수 없게 되자 그만 총을 숨기고 군중들과 함께 피신하였다. 그들은 후에 7, 80명이 들어갈 수 있는

0: 큰 산골 속에 숨었으나 불행하게도 변절자가 생겨 놈들에게 포위되었다. 물론 굴 속에서 나와 포로가 되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놈들은 악착하게도 독가스를 굴 속에 뿜어넣었다. 그 대원과 독송이 등 몇 사람은 공기구멍 가까이 있은 덕에 까무러치기는 했으나 곧 정신을 차렸다. 그러나 이미 놈들의 포로가 된 몸이었다. 다른 60여 명의 인민들과 유격대원들은 몽땅 희생되었다. 이 대원은 그 후 놈들 손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이었다.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모두 고개를 떨어뜨리며 눈물을 흘렸다. 덕강의 얼굴은 짙은 안개가 낀 듯 무섭게 흐렸다. 그는 큰 도루에 털썩 앉으며 사창을 꺼내들고 총알을 꾹꾹 채워넣었다. 탄창이 꽉 찼으나 그는 아직도 성차지 않는지 손에 땀이 날 때까지 자꾸 내리 누르고 있었다. 강영천은 가슴이 느달리 쓰라리었다. 머리에서 웅 소리가 나고 눈곱이 서서 들었다. 윗병이 또 발작하였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의 눈길이 모두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것을 보자 인차 속에서 꿀꺽 치미는 시큼한 것을 삼켜버렸다. 그는 정신을 가다듬고 큰 소리로 말했다.
1: 동지들, 눈물을 흘릴 때가 아닙니다. 눈물은 삼켜버립시다. 희생된 동지들이 남기고 간 것은 우리에게 눈물을 흘리라는 것이 아니라 피의 교훈을 찾고 그들이 다하지 못한 임무를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총은 우리의 생명이고 혁명의 밑전입니다. 모수석 동지께서는 일찍부터 우리에게 노동인민은 총대로 우리 중국을 개변하고 새 세계를 일떠시워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숨이 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총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죽는다 해도 총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주스가 바로 이러한 옥센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0: 강영천의 파리한 얼굴에는 홍조가 빗기고 빛발선 두 눈에서는 무서운 빛이 번쩍이었다. 전사들 모두가 복수의 두 눈을 부릅뜨고 손에 든 무기를 꽉 틀어잡는 것을 본 그의 가슴은 신심이 그득히 벅차올랐다. 그는 권총을 공중에 대고 휙 저으며 높이 외쳤다.
1: 갑시다, 동무들! 우리는 더욱 용감하게 싸워나옵시다!
2: 갑시다!
3: 갑시다!
2: 갑시다!
0: 강영천은 부대를 이끌고 마을을 나섰다. 마을 밖에 나서자 놈들이 수많은 사람들과 약탈한 재물을 끌고 기세도도히 걸어오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4: 교동원 동지, 해치웁시다!
0: 덕강이는 총과목을 으스러지게 쥐고 놈들을 노려보며 이를 갈았다.
5: 해치웁시다!
4: 해치웁시다!
0: 대원들이 뒤따라 분분히 외쳤다. 격발기를 지키고 총알을 재우는 사람도 있었다.
1: 좋소! 붙잡힌 사람들 권해내교!
0: 강영천은 잠깐 생각에 잠겼다가 결심을 내렸다. 그는 전사들 모두가 욱하는 것을 보고 한마디 덧붙였다.
1: 좋소! 붙잡힌 사람들을 구원해내기오! 사람들을 구원하자고 습격하는 것이니 너무 싸움에 욕심부리면 안 되오! 우리는 사람 수가 적어서 그렇게 하면 손실을 보!
0: 부대는 신속히 마을 서쪽으로 2, 3리 떨어진 곳까지 우회해 가서 길가의 산 위에 매복하였다. 약 서너 시간 지나서 놈들이 마을을 떠나 한 발, 두 발 매복군으로 다가왔다.

0: 농들은 지뢰를 피하기 위해 잡아온 사람들을 앞세우고 그 뒤로 괴뢰군과 외놈들이 따라왔다. 붙잡힌 사람들이 눈앞에 다가왔다. 전사들은 반장 독성이와 몇몇 대원도 그 속에 끼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누구나 다 뛰어나가 당장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다. 놈들에게 포로된 사람들의 대렬이 방금 지나가자 강영천의 총이 울렸다. 지뢰의 도화선이 움쩍하자 모든 지뢰가 놈들 무리 속에서 꽝꽝 터졌다. 강영천이 외쳤다.
1: 1년은 좌측으로, 2년은 우측으로, 3년은 날 따라 돌격!
0: 총소리가 일제히 울리며 고함 소리가 터져올랐다. 놈들은 지뢰가 터지고 외침 소리가 일어나자 팔로군의 매복권에 빠진 줄 알고 갈팡질팡하였다. 앞에 섰던 괴뢰군 놈들은 반격할 염도 못하고 돌아서서 냅다 뛰었다. 외놈들은 땅에 납작 엎드려 맹렬히 사격했으나 혼란에 빠진 괴뢰군 놈들이 앞을 막아서 화력을 전개하지 못하고 도리어 제편 사람을 수없이 죽여버렸다. 대원들은 포로된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포승끈을 풀었다. 혼란에 빠진 사람들은 그들이 한 꿰미에 묶여 있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제가끔 뛰다가 다 같이 넘어져 버렸다. 드디어 포승줄이 끊어졌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되었다. 그들은 산으로 냅다 뛰었다. 지뢰의 한쪽 눈을 다친 다츠부미 대대장은 아픔을 참지 못하여 비명을 지르며 손으로 눈을 감싸주었다. 너무 급하게 얻어맞은지라 미처 형편을 알지 못하여 지휘할 수도 없었다. 외놈 몇 놈이 총을 쏘며 뒤로 물러서다가 하마터면 다츠부미를 말에서 떨어뜨릴 뻔하였다. 다츠부미는 더욱 부하통이 터져올랐다. 그는 지휘도를 뽑아서 쏙뚝 외놈 한 명을 찍어버렸다. 뒤미처 또 뺑소니 치는 괴뢰군 놈의 머리를 잘라버리고는 꽥꽥 고아대며 앞으로 나아갔다. 총소리가 크지 못한 것을 안 놈들은 대부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악착스레 돌아서서 달려들었다. 득강이는 몇몇 대원들과 유리한 지형을 차지하고 놈들을 본때 있게 쓸어 눕혔다. 독성이가 달려왔다. 그는 놈들의 시체에서 총을 주워들고 필사적으로 사격하였다. 사람들이 모두 구원된 것을 본 강영천은 놈들이 전면 공격을 시작하자 곧 달려와서 독강이에게 명령하였다.
1: 빨리 부대와 군중들을 데리고 떠나! 내가 어마하겠어!
2: 조급해 말아요! 조금 더 싸웁시다! 보십시오! 한창 화력을 발휘할 텐데!
0: 덕강이는 흥분해서 무리로 쓰러지는 놈들을 보며 고개도 돌리지 않고 말했다.
3: 옳다! 이놈들을 죽여 치워버리자!
0: 이미가 총을 쏘며 아들의 의견에 찬동에 나섰다. 대원들은 사격하는 데만 정신을 팔면서 철거하는 일은 까맣게 잊어버렸다.
1: 안 돼요! 놈들이 곧 포위해서 올라오! 이제 철수하지 않으면 큰 손실을 입을게요! 어서 가!
0: 강영천은 또다시 명령했다.
4: 조던놈지, 조금만 더 싸웁시다! 나는 꼭 복수를 하고야 말겠습니다!
0: 독성이도 속이 달아올라 거의나 애원하다시피 말했다.
1: 독강이!
0: 강영천은 덕강의 팔을 부여잡고 엄하게 말했다.
1: 동무는 겨를도 없어? 그래, 일시적 기분으로 전 부대를 몰살시킬 거요? 명령에 복종하! 부대와 군중들 데리고 당장 떠나란 말이오!
0: 덕강이는 이때에야 비로소 제정신이 들었다. 놈들이 이미 좌측 산마루를 타고 이쪽으로 포위해오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철수하지 않으면 부대는 놈들의 포위 속에 빠지고 말 것이다. 그는 남아서 오모하겠다고 말하려 했으나 강영천이 벌써 대원들을 데리고 높은 지대를 차지하려고 놈들을 맞받아 달려나갔다. 덕강이는 하는 수 없이 덕성유와 함께 대오와 군중을 이끌고 산속으로 신속히 철수하였다. 강영천은 사람들이 모두 사라지자 곧 오모조 대원들과 함께 사격하며 산속으로 퇴각하였다. 놈들은 길을 쓰며 뒤쫓아왔다. 기관총알과 박격포탄이 무섭게 날아왔다. 대원 한 명이 갑자기 쓰러졌다. 강영천은 그를 업고 뛰었다. 그 대원은 헐떡거리며 모지름을 썼다.
5: 안 됩니다. 변호원 동지, 저를 내버려 주십시오. 잠깐 났으면 내가 당신을...
0: 산이 몹시 가파라운 데다 눈까지 미끄러워 사람을 업고 기어오르기는 매우 힘들었다. 강영천은 놈들이 뒤쫓아오는 것을 보고 옆에서 사격하고 있는 망국고에게 명령하였다.
1: 그 꼬동무, 어서 이 동무를 업고 가. 내가 오모하겠소.
0: 망국고는 놈들에게 사격만 할 뿐 머리도 돌리지 않고 대답했다.
2: 교동동지, 어서 퇴각하십시오. 제가 외놈들을 막겠습니다.
1: 그건 또 무슨 소리요?
0: 강영천은 버럭 성내였다. 그는 놈들을 향해 수류탄을 한 개 던지고 오마게 말하였다.
1: 빨리 이동을 얻고 골짜기로 해서 동쪽으로 나가. 산등성이 하나만 넘어서면 동굴이 보여. 간이 들어가 숨소. 지금부터 동무가 놈들에게 사격하는 걸 절대 허용하지 않겠소. 자, 어서 떠나.
0: 강영천은 놈들을 견제하였다. 그는 부상병을 업은 망국고가 이미 골짜기에 들어선 것을 보고 놈들에게 사격하여 화력을 몽땅 자기 방향으로 끌어당기면서 서쪽으로 퇴각하였다. 놈들의 총탄은 갈수록 자지러지고 더욱더 가까워졌다. 포탄이 터지며 말아올리는 눈과 흙이 눈 안으로 날아들고 짙은 포연에 숨이 꽉 막혔다. 강영천은 뒤로 물러서다가 쉭 하는 이상스러운 소리를 듣고 땅에 납작 엎드렸다. 포탄이 그의 곁에 날아와서 터졌다. 그는 다친 데가 없는가를 살필 염도 못하고 옷에 불이 달린 줄도 모르고 일어나자 바람으로 앞으로 내달았다. 하지만 그가 뛰어가는 바람에 옷에 달린 불길은 점차 커졌다. 그는 황급히 눈판 위에 뒹굴었으나 불은 꺼지지 않고 살에 닿았다. 강영천의 얼굴로는 땀방울이 철철 흘렀다. 그는 급히 총을 입에 물고 속옷을 벗어버린 후 다시 피 흐르는 팔을 휘둘러 놈들에게 분노의 총탄을 한바탕 안겼다. 드라마 숨바귀꽃 88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의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6: 베이징시간 8点整.
7: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8: 中波873kHz，초단파103.5MHz，흥룡강조선호방송입니다.